그 당시 로마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숙제와 과제를 떠안았어요. 그런데 군사와 행정과 원로원과 외교와 모든 것들을 집권 초기에 딱 틀어잡지 못했죠. 대개 집권 초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정책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었어요. 더군다나 81년도 로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을 많이 빌리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로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의 그리스 로마의 신전을 만들어 그 신들이 로마를 축복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을 도미티안이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막힙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로비로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리고 나서는 약 10년이 지나요. 그래서 90년에서 92년쯤 되었던 어느 날, 정확한 기록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문서를 뒤져봐도 정확히 그 날짜가 나왔진 않아요. 90년도 92년도 사이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도미티안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군사, 외교, 원로 뭐 그런 것들에서 다 틀어잡고서 자기가 이제 꿈꾸던 것, 원했던 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0년 전에 못했던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다시 복권시켜서 로마의 주요 거점 도시들의 그 주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신전을 만들어 그 신들이 로마를 축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축복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로마 시민들이 그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 정책을 핍니다. 근데 이때 도미티안이 한 가지를 더 넣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과 로마 원로원들을 다 모아놓고 도미티안이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이렇게 말해요. 도미티안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했지?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신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90년도 92년 사이에 황제에서 신으로 승격시켜요. 도미티안 이전에도 미친 황제들이 많았죠. 갈리굴라, 대표적으로 네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미쳤다 할지, 글라우디오도 대표적인데 그 세 사람이 아무리 미쳤다 말해도 자기를 살아생전에 신으로 승격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세기에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자기를 살아생전에 황제에서 신으로 승격시켜요. 그리고서 나서는 자기의 이름을 황제를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제라는 칭호 대신에 어떤 칭호를 쓰냐면은 제가 라틴어로 적어볼게요. 도미누스에 데우스예요. 이 N은 그리고예요. 불어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미누스는 주, 데우스는 데우스,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칭호는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요. 꼭 기억해 보세요. 이따 우리가 풀 거니까. 90년도 92년 사이에 도미티안의 칭호는 황제에서 뭘로 바뀌냐면은 도미누스의 데우스, 즉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은 황제 도미티안이시죠. 그러면 다 죽여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에게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도미티안을 아련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시요. 그래야지만 돼요.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환영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저 분명히 사람인데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환영해요. 왜냐하면 도미티안 이전의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다 신으로 승격시켰어요. 아우구스투스, 네로, 글라우디우스, 갈리굴라, 모든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죠. 그래, 도미티안이 10년 다스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곧 죽으면 신이 될 거야. 죽어서 신이 되나 지금 신이 되나 똑같아요. 아니요, 하나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드디어 로마는 어떤 나라가 됐냐면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원로원들, 로마 시민들이 다 환영해요. 그래, 이제 우리 로마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신이 다스린 나라야. 다 앞다퉈서 환영해요. 그러면서 도미티안은 그리스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 로마로 가지고 와요. 이때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만 이것을 반대했던 한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것을 도미티안은 알았어요. 아니요, 반대의 주의를 기다렸어요. 이 10년 전에 상했던 이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노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자 도미티안 잡죠. 잘 됐다. 바로 너 때문이야. 너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신들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들이 떠났어. 너희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야. 로마의 모든 문제는 바로 너희 때문이야 라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그 유명한 도미티안 박해예요. 그 도미티안 박해는 90년부터 92년 사이 어느 날 시작됩니다. 갑자기 시작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잡혀서 죽고

게 돼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 25년 전에 64년 내려봤기 때문에 한번 바퀴를 경험해 봤어요. 이때 피하기 위해 동굴을 팠었죠. 그걸 우리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그 카타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요. 25년 전에 있었던 네로바케는 그래도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로마 시 안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도미티아노 바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일어나요. 그 어리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도미티아노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제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자 라고 합법적인 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처참합니다.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 고문과 잔인함이 다 동원됐다고 말해요. 이미 25년 전에 그리스도인들 한번 박해받기 때문에 어떻게 박해하면 어떻게 고문하면은 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알았어요. 처참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수많은 사람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녀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그 카타콤은 이렇게 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카타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홀 하나가 아니라 거대한 도시처럼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터키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뭐 그 라우디게아드, 히아라폴리스 같은 데도 많이 가지만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그 갑바도기아 가면은 이 당시 판 걸로 추정되는 카타콤이 있죠. 지하 몇 층인지 아세요? 지하? 20층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아마 제가 갔을 때는 한 지하 2층까지 막아놨어요. 더 못 내려가게. 여러분 그거 기계로 판 게 아니에요. 삽으로 팠어요. 삽으로. 그 삽 하나로 거대한 도시를 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로마군인이 거기까지 가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숨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냥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길을 모르니까. 그때 썼던 그 카타콤에 길 표시했던 그 유명한 표시가 뭐죠? 익투스의 물고기. 그러나 그거 아세요? 진짜 익투스가 있고 가짜 익투스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길이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알아요. 카타콤까지 갔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여러분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잡혀온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문을 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말하면 잡혀온데 그걸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25년에 썼던 네로밖에 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써요. 자녀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를 식사하게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어? 도미티아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내가 그거 말한 것밖에 더 있어?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밥 먹어요. 식사가 끝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아저씨가 엄마랑 아빠랑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니네 먼저 돌아. 아, 참. 지금 밖에 너무 추우니까 그냥 가지 말고 하나를 입혀요. 염소 털과 양털로 짠 얇은 후드티를 아이들에게 입혀서 머리까지 푹 씌운 다음에 돌려보내요. 근데 그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하냐면요, 로마는 레포츠, 스포츠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탈리아 지금도. 그 중에 하나가 사냥이에요. 사냥 혼자 하지 않아요. 사냥 개랑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 유명해요. 용맹한 걸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한번 물면은 목이 잘린 한 있어도 안 놓습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희 간사 중에 한 명이 형 이거 한번 봐봐. 그래서 그 투견, 그러니까 투견 종류 중에 하나인데 사냥개로도 사용됐지만 투견 종류의 한 개의 동영상을 가져왔더라고요. 이름이 핏볼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랑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개가 와서 아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야구 방망이 같은 게 있어요. 그 방망이를 가져다가 20분 동안 때려요. 20분 동안. 근데 개가 안 나요. 그 개는 목을 잘라놔요. 그러니까 그런 개들이에요. 그런 개들을 잡아다가 기록에 의하면은 2, 3주 동안 굶겨요. 그럼 개가 미칩니다. 눈이 돌아요. 침이 나고요. 그냥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나서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자녀들을 부모와 같이 식사하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이 그 2, 3주 굶긴 개를 창으로 찌릅니다. 피를 내게 해요. 눈을 찔러요. 그래서 악이 바치도록. 그런 다음에 아이를 돌려보낼 때에 부모 보는 앞에서 그 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개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점프해요. 그 아이 뒷목을 잡아요. 부모 보는 앞에서 찢어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 어떻게 들어가? 말 안 해? 그럼 부모 데리고 와요. 그 제발 저희 부모님만큼은. 그 이렇게 들어. 이거 가짜고 이게 진짜예요. 그래야지만 돼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잡아봐요. 내가 거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얘가 말했어. 상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와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박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잔인함이 다 동원됐다고 기록됐어요. 그 처절함,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박해, 기독교 박해, 네로 박해나 도미티안 박해나 초대교회의 박해를 생각하면 항상 글라디에이터처럼 맹수가 싸우는 생각하죠. 그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로마 사람들을 경기장에 채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완전히 발가벗겨요. 실오라기 걸치지 않아요. 그 수치를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수치.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수많은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발가벗긴 다음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연극시켜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반 이상이 성적인 내용이에요. 더럽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고모를, 이모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거를 연극시키게 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말해, 아, 막 재밌어요. 우와, 재밌다. 그 연극이 끝나면 그때 맹수를 푼다고 해요. 처참해요. 그러니까 고난뿐만 아니라 그 수치, 모욕감, 모멸감, 견딜 수 없는, 그게 단가요? 아니요. 로마로 들어오는 초입길에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요. 초를 발라놔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5시, 6시에 로마 군이 횃불 들고 옵니다. 그래서 불자질러요. 의미는 이것이에요. 로마를 떠난 그리스 로마 신들이요, 당신을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죽습니다. 이 불을 빗삼아 다시 로마로 들어오십시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들 태워 죽여요. 아시죠?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난, 그 아픔을 느끼는데 최고 중요한 게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처참해요. 이거는 제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에 보면은 맹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이를 갓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아이를 아는, 그 갓난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맹수가 그 아이의 머리를 물어요. 여러분, 절규에 절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잔인함이 다 동원됐어요. 그게 바로 도미티안 박해예요. 도미티안 박해는 그 도미티안을, 저건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 박해는, 도미티안 박해는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피할 수 있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없는 박해였나요? 피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몰라 그 자식. 여러분, 욕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향해서요, 한마디만 하면 살아요. 피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배교예요.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도미티안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내 로마 제국에서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피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한 사람은 로마의 역사상 딱 두 명이에요. 황제 가운데 1세기 때는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내 살아생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피를 말려버리겠다. 정말로 그 시간 말려가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수많은 삶이 배기, 내 미쳤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왜 자녀를 잃어? 내가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싫어 싫어. 나 예수 때문에 그렇게 안 당해. 수많은 삶이 배교예요. 수많은 삶이 광야, 들, 뭐 사막, 산속으로 도망가요. 카타콤으로 도망가요. 수많은 삶이 또 잡혀요.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힘든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문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침묵하세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그 고문, 그 갈등, 질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년부터 92년 사이에 도미티안 박해는 갑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고 없이. 내가 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말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안단 뜻이에요. 동네에서.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다 알아요. 갑자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이 말에 가면 그리스도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아, 이 말 여기, 여기, 여기. 다 알아요.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동일시 여겨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도미티안 박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만 교회 다녀요. 여러분만. 누구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박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자꾸 말해요. 야야야, 도미티안이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인대더라. 발가벗긴대더라. 맹수와 싸움시킨대더라. 야, 사냥개가 사냥시킨대더라. 불에 태서 죽인대더라. 엄마 아빠가 널 그렇게 죽는 거 어떻게 봐.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0: 로마 군인이 바로 연말에 왔대. 이제 그 다음 우리 집이야. 우리 마을. 그러면은 너 교자인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한마디만 말해. 나 몰라. 그거 마리아가 발음 뺏어 난 거 아니야. 예수 한마디만 모른다고 말해. 야, 설마 예수님이 그거 이해 못하겠니? 사랑이 많으시다며.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니? 그리고 로마 군인 지나가면 너 혼자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 그거 설마 예수님 이해 못하겠니? 알았지, 알았지?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려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와요. 그리고 그 옆에 나를 잘 아는 동네 이웃이 서 있어요. 그 로마 군인이 말합니다.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잘 들으세요. 머뭇거리면 잡힙니다. 머뭇거리면. 바로 말해야 돼. 난 몰라 그거 예수. 그건 마리아가 발음 펴서 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신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만 살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수도 없이.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배교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째, 진짜 믿음 버린 거예요. 진짜. 진짜 믿음을 버리죠. 둘째,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 고문과 두려움과 공포를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배교한 사람은 두 종류예요. 진짜 배교한 사람이 있지만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배교한 사람이 있다고요. 예수는 믿지만 로마 군인이 뭐 바보입니까? 그렇게 예수 욕하면 다 들어주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날은 로마 사람들이나 그 경기장에 모이잖아요. 제일 앞줄을 배교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웁니다. 상석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발가벗겨요. 그런 음란한 짓 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 일어나세요. 환호를 질러요. 와, 좋다. 더 해라. 그리고 맹수가 나와서 찢어 죽여요. 그럼 이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환호를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쳐요. 잘 들으세요. 그때 로마군이 누굴 보냐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교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울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야 돼요. 같이 소리 질러요. 진짜 배교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경기장에서 누가 죽냐면요, 지난주까지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이 죽는 거예요. 선생은 여기 있는데 내 학생은 저기 있어. 근데 그 아이가 처참하게 찢겨 죽는 것을 보고서 나는 소리 질러야 돼. 그 갈등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처참한 상황이에요. 처참. 그 비참함, 웃지만 소리 지르지만 그 속이 찢어지는 그 아픔, 눈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허락하시나. 이때 교회 지도자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해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라고 지도해주면 좋은데 아니요, 지도자까지 잡혀요. 그 지도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믿음의 갈등 가운데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정말 살아있는 신 맞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맞나?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 라는 수많은 믿음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소파에 앉아서 얼그레이 시켜놓고 여러분 그 따뜻한 차 호흡 불어오면서 마시면서 읽는 성경이 아니었었어요. 두려움에 극한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처절함 가운데 감옥에서 산속에서 그 경기장에서 믿음의 그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안, 3일간의 말씀 부흥회,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되실 때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두려움에 극한의 공포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 처절함 가운데 감옥에서 산 속에서 그 경기장에서 믿음의 그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의는 소유격이죠. 저랑 같이 잠깐만 헬라어 문법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소유격. 헬라어 소유격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주격 소유격이 있고 하나는 쉽게 말해서 목적격 소유격이 있어요. 뭐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유격은 헬라어 문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이 오브가 여기서 의가 주격 소유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예요. 그러나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목적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주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몰라요. 이 문장은 애매해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문을 여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뜻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성경 있으면 영어성경 펴세요. 영상 있는 분들은 더 편하겠죠? 영어성경 한번 펴세요. 어플이라도. 예, 계시라 할 때 이 계시가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 저 계시 이 환상 저 환상 그런 잡단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계시예요. 오직 한 가지 환상. 그럼 바로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666이 아니에요.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딴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왜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별명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제5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아니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가 필요합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의하면 처음 오셨던 예수님

님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세 설명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경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한두 절이에요. 몇몇 단어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 의하면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구원받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으로 오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지 않으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세요. 왕의 왕, 주의 주로, 주의 모습으로 오세요.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세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모습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66권 가운데 유일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말씀이 뭔지, 주신 환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 될 때까지 조금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골라라 라고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이 언급돼요.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 어떤 본문에는 성령님, 어떤 본문에는 하나님과 성령님, 어떤 본문에는 예수님과 성령님.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신 것을 묘사하는 몇 안 되는 삼위일체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의 본성과 속성은 무엇이며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실 일은 무엇인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모든 성경의 본문들이 다 보석 같지만 특별히 보석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양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가장 강조되는 것. 질문이에요. 이 1장 4절부터 8절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멈출게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뭘 하나 설명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히브리 문학 기법을 가르치거든요. 그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19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쓰는 기법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인클루지오예요. 인클루지오를 굳이 한글로 번역한다면은 수미 쌍관법이에요. 수미 쌍관법.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머리와 끝 제일 시작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구절이 들어가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A가 요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잡다한 것이 많아요? 아니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A예요. A. 그래서 인클루지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중간에 잡다한 것들이 나오지만 그 핵심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말로 배치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클루지오예요. 시편 8편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이렇게 시작돼요. 첫 번째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중간에 막 어린아이 입으로 온설 잠잠케 하시며 하늘 별과 별을 보니 막 나오다 제일 마지막 어때 끝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인클루전은 뭐냐면은 중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으로 요약돼서 언급된 것이에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다 펴세요.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세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기법들을 알면은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으세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의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어떤 학자는 2년, 어떤 학자는 3년이라 말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는 것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세 가지. 그게 언급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 가지가 뭐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세 가지 핵심 사역은 뭔가요? 가르치시며, 그렇죠. 가르치시며 또요. 전파하시며 그리고

고치심이에요. 되셨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3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9장 35절을 읽어볼게요.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떤가요? 똑같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9장 무려 5장을 읽지 않아도, 그렇다고 또 안 읽으면 안 되고, 안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자, 이 5, 6, 7, 8, 9 5장이 언급된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내용이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5, 6, 7장 우리가 뭐라고 무슨 제목 붙이나요? 산상순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어요. 8, 9장은요 10개의 기적이 언급됩니다. 나병 환자, 혈우병, 그 죽은 아이가 야이로의 딸, 그게 바로 여기 나와요. 그러므로 5, 6, 7, 8, 9장의 핵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라는 내용의 핵심이 제일 앞과 제일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에요. 이걸 인클루저라고 하라고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조직됐다고요. 이게 인클루저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릴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이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장 4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과 속성과 하신 일이 언급되어 있지만 핵심은 4절과 8절에 똑같은 구절로 언급됐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먼저 4절을 읽고 그 다음에 8절을 읽을 테니까 그 A가 뭔지, A가 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4절 읽었죠? 자, 제가 이제 8절 읽을게요. 똑같이 반복되는 A가 뭔지 찾으세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A는 뭔가요? 보세요. 이제도, 그 다음에는요 전에도, 그리고는요 장차예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핵심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에이, 무슨 말이야? 나 그거 많이 봤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절대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원형이 아니에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을 모르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뭔지. 제가 그러니까 원형을 설명드릴게요. 그 원형이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나와요. 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아직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본문 보면 이해돼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내 생물은 그 부분 있죠? 그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있어요. 자, 여기를 읽을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여기에 원형이 나와요. 뭐가 다른지를 찾으세요. 제가 읽을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전에도, 그 다음엔요 이제도, 그 다음이 장차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소개할 때 100%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시제에 따라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라고 다 소개돼요. 100%.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오직 여기만 달라져요. 뭐와 뭐가 바뀌었나요?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전에 계신 분이에요? 지금 계신 분이에요? 지금 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과 고문과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라는 것이에요. 전에 있었던 신이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신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만 역사했던 신이 아니라, 출애굽 때만 역사하였고 요단강만

여리고성을 갈랐고 나사로를 살린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위격과 인격을 가지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작년의 은혜로 살지 마세요. 작년의 간증을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오늘의 간증을 하세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2020년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고 그 살아있는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인도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재미없어요. 다 똑같아. 그래 이게 이거지.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한마디 한 단어 문장 배열에 기가 막힌 의미가 달려있다고요. 사실 다 살펴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8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 될 때까지.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혹시 알파와 오메가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나는 시작과 끝이야.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극한 고통과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너를 보호하는 신이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킬 거야. 그게 더 낫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고난과 박해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고난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과 이 고문과 이 아픔과 재정적인 질병 관계의 어려움이 앞으로 3주 뒤에 정확히 끝나요. 정확히 끝나. 그러면 견딥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그 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난의 시작 나한테 있다. 그것처럼 그 고난의 끝도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당시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처참한 고문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극한 죽음의 위협을 끝내줄 힘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당연히 로마 군인이죠. 당연히 도미티안이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도미티안 아니야, 로마 군인 아니야,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이 교수님만 날 도와주면 돼. 이 사장만, 이 이사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움으로 삼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만 도와주면, 아니요, 거기 묶이지 마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내가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만이 내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내 도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살펴봤던 지혜의 정의예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모든 권한을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전능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쓰여요. 토르 아시죠? 토르. 그거 완전히 같은 단어예요. 판토크라토르. 그게 전능한 자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전능한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면 CCM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많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께서.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라는 것은 딱 10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10번 가운데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이에요. 한 번. 그리고 나머지 9번은 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즉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25권에는 판토크라토르, 전능한 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권이에요. 한 권은 고린도후서, 나머지 9번이 몰아져서 나오는 성경은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에서 한번 정해볼까요? 전능. 능력이 많은 거죠?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말장난이 아니니까. 능력이 많다는 것은 유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 유능한 줄 아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유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전능해요.

권능과 전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유능한 신처럼 섬기지 마세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이건 못한다. 그건 유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유능은 전능에 비하면 무능이에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난 유능한 신 안 섬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완벽한 죽음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좀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유능이고, 전능은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완벽한 어둠, 빛이 전혀 없는 완벽한 어둠에서 빛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 완전히 끝났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 완벽한 끝남,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게 전능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그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것이에요. 유능한 신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한 신이 아니라, 그냥 자비와 은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므로 다른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무릎 꿇지 마세요.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4장 볼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4장 1절,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혹시 성경에 밑줄 그으셔도 된다면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마땅히라는 것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아요, 번역이. 왜냐하면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냥 데이. 이 데이라는 헬라어는 마땅히로 번역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쓰였습니다. 같은 단어가. 근데 완전 다르게 번역했어요. 의미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근데 원래 뜻이에요. 보세요. 1장 1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단어예요. 반드시예요. must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를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마땅히, 당위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그 처참한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교회 다 끝난 것 같지? 이제 기독교 다 끝난 것 같지? 그래,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요한아. 교회야, 그리스도나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읽을 이 환상과 계시와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아니 사람들이 비아냥,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든 조롱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리 와봐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하나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걸 이제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 구절 읽을 텐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과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는 환상과 계시와 말씀을 이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지금 교회 상황 어떤데요? 지금 이 도미티안 밖에 교회가 붕대고 있을 때죠? 막 지금 폭발적으로 삶이 늘어날 때죠? 아니요, 교회가 줄어들 때예요. 사람들이 배교할 때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지금 처참하게 죽을 때예요. 도미티안이 말했어요. 최고의 권력자, 내 살아생전에 내 제국 로마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오는 이 환상을 이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당시 교회는 이 말씀과 계시의 환상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미쳤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안 보여? 지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아 우리나 도와주세요 우리나 무슨 강나라 족속이야 하나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라고 반응하든지요. 아니면 두 번째,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자, 되셨죠?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만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래요? 아,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 지금 어려워요. 주일학교 대학생 지금 2%도 안 돼 하나님. 무슨 강나라 족속, 우리나 좀 더 우리나 우리에게나 먼저 부흥 주세요 라고 반응하든지, 아니면요,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한번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께 나올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조롱하든 비아냥거리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죄된 곳에는 10원을 쓰지 마세요. 죄된 곳에는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쓰지 마세요. 시간을 쓰지 마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반드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게 될 거예요. 북한에서, 일본에서, 중국, 베트남,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몽골, 모로코, 탄자니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이런 반드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이 일에 누가 자신의 삶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순천 엘림교회 최희원 청년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0: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권리와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첫째,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내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라면 정말 듣기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해요.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은혜를 입은 형제에게 내가 언제까지 권리만 주장하며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라. 그러니 네가 사과해야 해. 네가 갚아야 해 하며 끝까지 받아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지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내 권리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 면제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지 물질의 궁핍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며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합니까?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끝까지 받아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면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둘째,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입니다. 내가 사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완악해져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만 힘드냐? 나도 여유가 없어. 하며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아주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구절을 보면 더 현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기가 딱 싫어지잖아요. 이제 곧 7년째인데 빌려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하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형제의 형편보다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그렇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말씀은 이것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해요. 10절에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고 합니다. 사실 주면서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손을 움켜쥐어야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펼칠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고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를 통해 서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며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손해를 계산하며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마음과 손을 펴서 넉넉히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기적인 짠순이로 살다가 인색한 모습을 회개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다른 지체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는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색함이 생겼어요. 대학에 다닐 때는 화려한 캠퍼스에서 밝게 빛나는 친구들의 얼굴과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으니 이대로는 취업도 결혼도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후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색함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갑에 1,000원이 있으면 헌금했지만 10,000원짜리만 있으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적은 월급으로 빠듯이 살다 보니 십일조를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복을 받고자 억지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돈에 집착하고 인색한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종종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이기적인 짠순이가 아니라

0: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물질 고난을 겪는 지체에게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11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리도 사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 손을 펼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펴시길 바라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 때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옳다 주장하며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과 권리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먼저 면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내 권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필요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넉넉히 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는 훈련도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8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켜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켜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순간으로 그때뿐이고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듣는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풀어가는 그런 자. 그래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이전보다 더 확실해지고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결부시키라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독교는 관계인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큰 복이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그런 상황으로 기울어 간다면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말씀 붙들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대요. 사실 하나님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말씀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뭐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뭐 어떤 험한 상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극복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두려워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보면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네 몸을 죽인다고 그거 겁먹지 말라. 인생은 어차피 이래 죽든 저래 죽든 몸은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거기에 겁먹지 말고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려움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 문제 많죠. 근심된 일도 많고 공고한 일도 많고 죄악된 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는 이제 큰 문제로 뭐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자녀 문제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 중에 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거 아주 심각하게 깨닫고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냐하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 약속이 이 중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혹 그 언약의 약속에서 어긋날까 좀 두려워하라 그런 자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좀 심각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더라. 이게 다 증거가 나와요. 자, 누구든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 만약에 그게 없다. 다 불못, 이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보고 그러면 가장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풀어가야 할 것은 지금 뭐 어떤 거 성공하고 뭐 지금 뭐 합격하고 뭐 이런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 혹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서 이거 어긋날까 혹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정말 진정으로 믿었다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진짜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 혹 기록되지 않는 상태인가? 아,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이 뭐 우쭐대며 과시하며 그런 것으로 살아갈까? 여기만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말씀과 같이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 참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 생각하는 거 막 조심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맨 마지막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으로

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건 지금 다 죄. 원래 우리는 죄인이어서 당연히 죄질 생각이나 하고 죄에 따라서 범죄하고 그리고 무슨 심판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깨달으라고.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믿음이 잠깐 있다가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잠깐 믿다가, 한때는 믿다가, 지금 믿음이 표현을 그래요. 믿음도 파손한다, 침몰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믿었어, 한때는 믿는다고 잘했어, 한때는 잘했어. 그런데요, 믿음 없어요. 믿음 다 까먹었어요. 그러면요, 구원은요, 영생은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뭔데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급,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깐 듣다가 흘러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연결도 안 하고 이러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한마디로 헛된 것이 돼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찬데, 그렇게 헛된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헛되게 된 그런 일들, 그 핵심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역사로 펼쳐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차단되면, 이게 중단되면, 이게 끊어지면 혹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여기에서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하니 하면 어찌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하리요. 이런 말씀도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요, 말씀보다도 지금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공급돼야 할 식사 잘해야 되고, 뭐 건강 잘 챙겨야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좀 일을 하고 거기다가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을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보면, 주님 말씀을 깊이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일장 초청되어서 예배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과 결부되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런 택함 받는 자료, 계속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무익하다, 헛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받을 자라가 적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자는 많지 않구나. 많지 않네. 그러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지금 구원의 길인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막 힘쓰고, 그래도, 그렇게 구해도,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자가 더 많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론 그 말씀이 있어요. 만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고, 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그냐 그러는가. 마음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일에 마음이 가 있는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나 마음은요? 그 마음이, 마음도 정말 예수님 믿어요?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데 마음에 믿음이 있냐고요? 마음 상태가 지금 문제인데 이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도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 한마디로 적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근신하는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 결부되어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한다고요. 뭐가요? 말씀은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연결하지 못하면 유익하지 않다. 한마디로 무익하다. 오늘 본문 눈여겨보십시오. 여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의 순간을, 그 영광의 결론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선포하고 확신 갖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면서 마음 중심을 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이게 영이다. 내 말이 생명이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결부, 그러니까 믿음의 연결이 중요해요. 간혹 표현을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기를 받아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어디 뭐 나라를 가든 인도를 가든지 가면 전기가 들어올 때가 있고요. 이게 부족해서 차단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가 발전기로 이렇게 빛을 발하고 그러기도 했고.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차단되었어. 뭐가요? 이 말씀의 연결은 믿음의 연결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분량이 커서 강력하게 밀어줘야 하는데 자꾸 차단돼. 그러면 캄캄해지죠.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캄캄하게 만들어요. 캄캄해 안 보여요.

호의어 분별력 없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빛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의 광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믿음 되게 하려면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연결의 힘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때 온전한 믿음이 살아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깜빡 이런 수준의 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뭐 한 시간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얼마나 답답해요. 넉넉하게 공급되어지는 전력 앞에 영적인 전력도 믿음을 가지고 연결되어서 항상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런 심령으로 인생을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간혹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한다고. 그리고 한때는 잘했는데 지금 믿음생활 흔들리고 없어지고. 자 여기 잘 보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이게 되는 거예요. 무장애물이 늘 있어요. 근데 그냥 말씀으로 순종했다면 그거 다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렇게 정해졌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걸 이 부분을 두렵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순종하면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내 생각과 안 맞는데 자기 생각과 나는 합리성을 좋아하는데 나는 직감력이 있는데 이런 거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요.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끊어져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넘어져요. 나중에 보면 믿음도 파손될 수 있다고 해요. 한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믿음이 침몰된 배처럼 안 보여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나라 유업은요. 믿음이 파손됐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으로 성취되는 부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뭐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했던 것은 다른 데 아니죠.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연결고리가 이어가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그런 은혜 안에서 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예, 이 위임의 원리가 있어요. 혹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믿고 싶은데 하면서요. 누구 때문에 못 믿겠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무개 때문에. 그분이 뭐 또 직분 잘해. 아, 그분이 아유 난 못 믿겠어 목사. 주의 중인데. 아, 신실성이 없어. 그래요. 누가 손에 가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기억하세요. 위임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연결이어 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말씀 결부시키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부가 안 돼. 무엇 때문에요? 신뢰가 안 간대. 좋아요. 누가 손해인가요?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유익, 영적인 유익은 그냥 저 말씀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 영적인 능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괄시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좀 아들 낳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이 마음을 이제 한나가 성전을 찾아가서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마음을 통하면서 막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제사장 엘리가 보면서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대낮에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렇게 술 좀 끊어라 이 여인아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한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인 줄 모르고 저분 제사장님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둔하여 이렇게 해서 아유 저분 신뢰가 안 가네 이러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데 오해가 풀립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리 세상에 그대서야 아 그러냐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만 위로해줘요. 그런데 이 한나는 다른 것은 다 이제 뭐 영적으로 둔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 응답받았구나 그리고 그 말씀 듣자마자 얼굴에 근심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대하니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영적 거장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어찌 믿을 수가 있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저런 상황에 믿는 자야?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서 전해질 때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 자는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너를 치료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너를 높이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뻐요. 확신이 되고 믿어지니까 한나의 마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 아니 주신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연결시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무조건 찬송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결부시키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혹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믿음에서 어긋날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성취를 못 이루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일들을 이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다른 죄에 있지 않아요.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믿음과 결부되고 그것이 곧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걱정, 근심. 근데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그냥 믿음의 힘입니다. 말씀 주셨으면 그게 믿음으로 결부시키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0: 문제는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연결 안 해요. 그때뿐이고. 그러니 한때 잠깐 전기 돌았다 그럼 금방 나간다. 지금 코드가 빠져있는데 자꾸 스위치만 듣고 예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응답이 없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드가 빠졌는데요. 코드 빠진 것은 믿음으로 결부 연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연결 코드 영적인 이 믿음과의 결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공급받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가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염려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가사가 전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9월 2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0: 일산 반갑고 참 기분 좋은데요, 목사님.
1: 그러게요.
0: 지금 네팔에는 참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
1: 예.
0: 대홍수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 예, 저도 뉴스를 보니까 이게
0: 네.
1: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재난인데,
0: 네.
1: 그렇게 또 같이 또 함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갑작스러운 대홍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네팔과 티베트의 주민들을 주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게 단순히 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또 우리 눈에 또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정말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고 막는 자실한 유가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시는 크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거센 급류와 진흙 속에 연락이 끊긴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든 손길이 위해 안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후에 계속되는 또 빙하가 녹고 붕괴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주님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에 오히려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집과 일터를 잃고 고립된 이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몸을 누일 안전한 임시 거처가 신속히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더 이상 기후 위기로 인해서 피조 세계와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책임을 또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상처 입은 땅과 공동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일을 위하여 세계에 흩어진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기도의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4686번님입니다. 지난 8월 29일 하복부 검사했고, 어제 9월 1일 검사 결과 담낭에 물혹이 있고, 간에 혹이 있고, 신장 62%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몸에 염증과 혹이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연을
1: 아이,
0: 주셨네요.
1: 그렇네요. 보니까, 표현하신 대로 염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1: 예, 혹이 보통 그래서 많이 생기는데, 조금 더, 몸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우리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4686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몸에 담낭과 간에 생긴 혹으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 4686님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간의 몸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발하사 담낭과 간에 염증들, 혹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세포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비정상적인 물혹과 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간의 해독 기능과 담낭의 소화 기능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낙심치 않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0: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맞는 바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몸의 모든 염증과 혹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정결하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치유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0126번입니다. 어제 어머님 화순전대병원 폐암 및 허리치료 진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허리 척추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교수님 얘기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극동방송의 중보기도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치료도 주님 품에 맡깁니다. 이제 뭐랄까 응답에 감사이기도 하네요,
0: 네,
1: 목사님.
0: 감사 제목이죠. 저희 어머니도 간세포종 이제 색전술하고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1: 아유,
0: 아,
1: 감사하네요.
0: 예, 우리 그 믿고 또 맡기고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머니 또잘또 건강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0116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어머니의 건강을 또 중보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폐암 및 허리 치료가 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머니의 폐에 자리 잡은 암세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1: 아멘.
0: 손상된 폐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척추와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게 하시고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본인 어머니에게 이 치료의 과정 동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감사 찬송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데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기도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군요. 정말 축하드리고 어머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239번님입니다. 9월 4일 금요일에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아이고, 참 사고가 또 있었네요. 근데 뭐 보니까 사고가 특별히 없더라도
1: 힘줄이
0: 이게
1: 좀 많이
0: 예
1: 끊어지고.
0: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239님 또 이제 9월 4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어깨 힘줄이 끊어지고 새롭게 그것을 또 잇는 수술이 진행되어지는데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불안한 마음 거두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더 건강하고 또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9239님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9179번입니다. 이기춘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가정에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하고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재정이 해결되어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조울증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출장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앞으로 거룩한 일만 행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0: 우리 또 우리 돌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또 실명으로 또 이렇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니까 우리 같이 방송 가족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9179님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기춘 성도님 교통접촉사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재정과 삶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본인은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손실과 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을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울증으로 인해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깊은 무력감과 불안이 찾아올 때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기준 성도님 홀로 두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조언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1: 아멘.
0: 상한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익명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34살 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기 너무 싫어했는데 잘 적응하고 잘 치료하여 건강하게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입원하기 싫어하죠. 정말. 네.
0: 어머니 마음이 어떨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1: 네.
0: 이런 결정과 결단들이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그 딸의 남은 삶이 더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가정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음과 정신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고 끝없는 불안과 무기력함이 그 삶을 누르고 있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1: 주님.
0: 주님 기관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 아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딸의 영혼에
1: 주님.
0: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그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님, 그 무너진 정신과 감정을 친히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힘과
1: 주님.
0: 능력이 아닌 오직 영으로 하시겠다 하신 스가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1: 아멘.
0: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복음방송 전남동북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0 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테너 강내우님이 부릅니다. 오 예수님.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8118번님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형부 이한수 새로운 직업을 주시고 언니네 가족이 건강하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막내 제부 김준태 택시운전 때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특히 심야 시간 운전하는데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네.
1: 야, 이래 기대해 주시는 가족이 있으니까.
0: 네.
1: 야, 너무 좋네요.
0: 그렇죠.
1: 난 좀, 야, 우리 같이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8118님, 가족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가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역사하심과 만지심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0: 아멘.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8118님의 기도의 제목대로

0: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이 좋은 직장과 또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함을 누리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으로 강건함으로 서로의 기쁨과 행복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가정 안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가 지금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1: 아멘.
0: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명문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1: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이어지는 사연은 4506번님입니다. 딸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0년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한 달 나왔다 갔는데 여행 비자로 출국했습니다. 비자를 빨리 받아야 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비자를 빨리 받기 위한 기도 사연.
0: 참 고생스럽지만 또 사명을 가지고 가는 우리 딸을
1: 네.
0: 딸의 가정을 이 딸님 가정인지 이 따님 가정인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같이 함께
1: 딸님이 뭐 딸이죠.
0: 우리 위해서 같이 함께 선교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4506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야 할 복음의 사명을 지닌 선교사 가정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10년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귀국하여 여행비자로 왔다 가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비자 여행이 잘 마쳐지게 하시고 혹시나 이런 일들로 행정적인 문제로 선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파송단체와 가족들과 그 모든 사역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순적함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1: 아멘.
0: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비자가 빨리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4688번님입니다. 제 사촌동생 김두찬이 내추럴로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에서는 뇌에 피가 가득하게 흘러서 수술도 못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할 정도로 산소호흡기만 끼고 있는 상태인데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 제 동기 중에 뇌출혈로 완전히 터졌어요. 근데 피가 정말 가득하고 뭐 희망 없고 갔었을 때 며칠을 못 넘긴다 했을 정도인데 정말 어떻게 이게 잘 마르고 또 그렇게 치료받고 네. 지금은 약간은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1: 아멘.
0: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1: 그럼요.
0: 예, 맞습니다. 네. 4688님처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는 사랑하는 김두찬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4688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믿기에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치유의 손길로 우리 김두찬 군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뇌에 터진 혈관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고인피가 깨끗이 흡수되게 하시고
1: 아멘.
0: 손상된 뇌세포와 모든 신경조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계의 힘을 빌려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산소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는 숨결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기계를 벗고 스스로 깊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폐와 호흡기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무의식 중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1: 아멘.
0: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속히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뜨고 가족들의 목소리를

0: 저를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1: 아멘.
0: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사연 주신 것처럼 정말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점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1772번님입니다. 여동생 둘이 서로 미워하며 원수같이 지냅니다. 엄마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엄마가 이번 주 금요일 검진 가시는데 더 나빠지지 않도록 기침 감기로 힘들어 하는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동생, 자매들이 참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사람들이 많은데 왜 서로 원수같이 지낼까요?
0: 이게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저기 이게 꼭 이거는 뭐 누구 잘못이다 뭔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가족은 가족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0: 예, 우리 같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1: 아멘.
0: 정말 평안함과 행복을 더딥혀 주시기를. 그래서
1: 네.
0: 어머니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1: 그럼요, 네.
0: 우리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1772님, 그 마음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간의 화목을 또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참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지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가족들에게 서로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과 갈등이 외롭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지만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먼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육신이 약해져 있습니다. 몸에 노폐물을 끌어내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신장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상처 입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지금은 미움과 원망, 오해의 마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어머니의 아픔을 계기로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다시 하나 되는 기적이
1: 아멘.
0: 있게 하여
1: 아멘.
0: 주옵소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께서 기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182번님입니다. 딸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건강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고 딸을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 정말 그래요. 아이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이 정말
0: 진짜
1: 정말 힘든 문제더라고요. 네.
0: 뒷번호가 제번호가 똑같네요. 믿음의 가정인 것 같은데
1: 네.
0: 결혼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1: 주님.
0: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9182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딸의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가정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주실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정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

0: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함께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정말 좋은 소식, 잉태했다는 좋은 소식 감사로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2127번님의 기도 사연 소개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자택인 인천에서 함께 살면서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엔 신앙생활을 잘했었는데 이젠 집에 올 때만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신앙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0: 제가 뭐 너무 좀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요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런 끈을 잡고 있는 그리고 또 2127님이 딸을 생각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딸을 놓치지 않습니다.
1: 아멘.
0: 엄마보다 하나님이 더 이 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1: 아멘.
0: 그거 믿고 그냥 우리 믿고 기도하고 맡기십시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허락하신 사랑하는 딸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자라가기를 바라고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1: 아멘.
0: 기도합니다. 그 신앙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과 끊어졌던 기도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감사 찬송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삶을 의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0: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2: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0: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제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여전히 방황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지역 성시야를 위한 종호의 기도. 오늘은 여수신명교회 김희중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자비와 공유를 지켜주시옵소서.

0: 이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사회적인 갈등으로 격동하고 신음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기도하오며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영역을 회복함으로 세상의 불의를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전도의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정오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부족과 재정난을 겪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를 위해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사역 목사 제도를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노회 심사를 거쳐 전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며 총회와 노회가 사례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목회자 수급대책특별위원회와 최저생계비연구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다룹니다. 아울러 설교와 교육자료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AI 목회 윤리 기준 제정을 추진하며 매월 넷째 주일을 디지털 주보 활용 주일로 지정하는 안도 마련됐습니다. 이훈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는 이번 총회가 위기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고뇌의 자리라며 사회 속에서 변화하려는 교회의 노력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딜루전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 14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그려온 자화상과 가족 그림, 유명 명화 재해석 작품 등을 선보이며 2024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헌금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31세 김금배 씨와 66세 정태용 작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동표 한마음의 집 시설장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미술치료 같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남 광주 지역 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16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승격을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광주 설명회를 열고 성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장 맹현환 목사는 이번 성회가 한국교회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대성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순천, 모레 4일에는 목포에서 지역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진건 선교사는 2022년부터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말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파송교회인 금광교회의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파라과이 대표팀은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과 남녀 페어전 1위, 공인품새 남자 개인전 3위를 기록하며 최약체라는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의 안드레아 고메즈 선수는

0: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전했으며 이원영 농촌선교센터 원장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허브로 전환해 노인복지와 문화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순천 32도, 광양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옥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매우 작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미경을 통해 발견한 작은 세상으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승우님의 글입니다.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그 대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알면 사랑한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글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우리 주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간섭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조화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처럼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섬세하게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이는 신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이 되는 내용이지만 악인은 이 권면을 듣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권고는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고 확신할 만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곧 주의 선하심과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전부이자 유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이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이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언약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진실로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의탁할 정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내 아버지가 만드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어 살면 안 되겠죠.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 힘내시고 당당하게 기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0: 이렇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요즘 다시금 촘촘하게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 봉쇄망을 처음부터 재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망가진 철조망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뢰를 다시 묻고 감시 장비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이 주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있고요. 강가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이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풀을 베어 생활하던 주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국경의 그 봉쇄가 강해지면서 이런 일상마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북한의 군인들도 무더위 속에서 지뢰를 다시 묻기 시작했고요. 철조망을 고치는 작업에 동원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경을 막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둘러싸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요. 그 장벽이 무너지는 북녘을 둘러싸는 사람이 세운 그 장벽이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그 길목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AP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철조망이 무너지는 그 복을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전주에서도 인사 주셨고요. 새싹에 온 두 분이 나란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충주입니다. 이젠 충주에서 차에서도 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왠지 더 우울했는데 기도하려고 차에 있으면 우리 받은 복을 세는 이 찬양 극동방송 들으니 반가워서 문자 주셨어요. 4359님 반갑습니다. 우리 OAP데이에도 처음 찾아오신 청취자분이신데 반가운 마음에 우리 선물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날씨 때문에만 우울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정말 풍성한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물로 채워드릴게요. 6513님도 주셨어요.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친정 아버지 응급실에 가신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나눠주고 계세요.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의 문이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천안 신방동에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출석 인사드립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해져서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대전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7057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곳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도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청 찬송 그리고 축하 사연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수요일인 오늘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찬양 함께 한 후에 한뼘 차이 만나보고요. 북에서 온 자매님의 이야기,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는 우리가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앞서서 이야기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북중 접경 지역의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DMZ는 아니면 바다에 헤엄쳐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스로도 가끔 접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탈북민들이 건넜던 압록강과 두만강,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꽁꽁 언 얼음 위를 걸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서 오신, 그 강물에 몸을 담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평차이 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가운데 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 좁은 구간, 가장 좁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구간의 강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20m, 2번 약 200m, 3번 약 2km. 약 20m일지, 약 200m일지, 약 2km일지. 그런 말도 여러 들었어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의하면 뛰어가면 내가 금방이라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던져서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닿을 만큼 정말 좁은 거리였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폭 가운데 좁은 일부 지역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약 20m일지, 200m일지, 2km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주셨어요. 1113님이 1번 주셨고요. 우리 6753님이 3번, 4906님이 2번인데 어떤 분 답이 정답일까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정말 과장해서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신 증언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1번일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올 수 있잖아요. 5112님. 그쵸.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거기에 CCTV도 더 세우고 그리고 이 철책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좁아도 사실 뛰어오는 건 불가능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좁은 강폭은 몇 미터 정도일지, 어느 정도로 좁을지가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예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찬양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인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OAP 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은 기다릴게요.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여정, 은희의 여정을 나눠준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대한민국 정착 7개월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착 7개월 차인 김서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이곳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1: 네.
0: 북한을 경험하셨고 중국을 네. 네. 또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1: 네.
0: 그때 중국을 경험하셨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체제도 다르고요.
1: 네.
0: 경제 상황도 다르고요.
1: 네.
0: 다르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곳에 오셔서 다른 환경 속에서 처음 마주하는 이 사회에서 또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1: 네.
0: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직업을 바로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얼른 단기적으로 바짝 얼른 일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7개월 동안 또 무수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리시잖아요.
1: 대한민국 이제 나와서 1개월 한 40일쯤 돼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하나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심화 교육에 들어가서
0: 네.
1: 네일 아트 자격증을 아. 취득했고요.
0: 이미 네. 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그 매장을 네. 운영하셨으니까.
1: 네. 네. 네.
0: 정말요?
1: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도 이제 교육이랑 바꿔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1: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네일 아트 네. 이제 공구를 한 세트로 이제 선물 받은 적도 있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로 며칠 네. 안 돼서 이제 하나원에서 다시 심화 교육이 시작됐고 그 교육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0: 아.
1: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저를 쓰겠다는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0: 세상에.
1: 예, 그게 제가 자격증 바로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네일 샵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고요. 중국에 아기를 보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네일 아트를 안 해볼까 이런 꿈을 또 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저를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얘야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다른 이제 다시 이 길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근무하면서
0: 네,
1: 네 그렇게
0: 서울이에요?
1: 네. 아 광명요.
0: 네. 어쩜 또 집 근처로?
1: 네 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도 한 15분 정도. 너무 감사하죠.
0: 15분이요?
1: 네.
0: 와 아니 이 수도권에서
1: 네.
0: 10분대 거리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손에 꼽잖아요.
1: 맞아요.
0: 10명 중 한 분도 안 될걸요?
1: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뭔가 이제 너는 여거다 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0: 네.
1: 임지를 잘 못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0: 네.
1: 앞으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면
0: 네.
1: 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정말 뜻도시 열심히 살 테니까 이제 정말 몇 년 안에 제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 저의 작은 샵을 오픈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0: 아,
1: 이러고
0: 네.
1: 있어요. 네.
0: 아멘. 얼른 오픈하시면 저는 일단 화분을 보내고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받으러 갈게요. 제 소품이
1: 네,
0: 예쁘진
1: 네.
0: 않지만
1: 네. 아, 꼭 보내주세요.
0: 꼭
1: 네.
0: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매장을 통해서
1: 네.
0: 또 이런 게 사업을 통해서도 그게 선교의 한 자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선포도
1: 네.
0: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만
1: 네.
0: 선생님이 계신 그곳도 너무나 귀한 자리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고 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러시거든요.
0: 느껴지잖아요.
1: 네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0: 이제 제가 이제 막 같은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막
1: 오.
0: 이렇게 이제 이러시는 분이 생기면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1: 교회가 또 작지 않은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그래요.
1: 다니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0: 맞아요.
1: 그렇게 만나면 또 얼마나
0: 네, 너무
1: 반가워요.
0: 반갑고 이제 혹시 이제 좀 뭔가 이제 한 집안 사람을 만난 그런 감정도
1: 그쵸.
0: 들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제 아, 이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이제 사람을 대상 안 하면 이제 뭔가 약간의 우울증이 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그립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을 많이 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정착을 잘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해야 이제 제가 금방 많이 배울 것 같은데 저를 그런 자리로 너무 인도해 주셔서 너무
1: 세상에.
0: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0: 네.
1: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1: 정말요. 아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묻어나 있는 고백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감사.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남북 간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이 정말 이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향 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이런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수 있을지를 나눠보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착 7개월 차 북한에서 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북에서 오신 김서영님 반갑습니다. 탈북 7개월 되셨군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시고 우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고 싶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미 정착한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도 불리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정착 일상을 나누면서요.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임을 알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같이 하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가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요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안녕하세요 코너까지 함께 하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한편차이 정답을 도전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한편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뭐 1번, 2번, 20m, 200m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신데 압록강과 두만강 통해서 탈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폭이 얼마나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간증마다 조금씩 그 건너는 얘기가 다 달랐을 거예요. 얼음 위를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뛰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부 좁은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좁을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약 몇 미터 혹은 킬로미터 정도로 좁을까요? 이 강폭이 20m, 200m, 2km인데 35년 전쯤인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나 가까운데 이 강도 가까울 것 같아요. 답 1번이요 하시면서 0785님도 주셨고요. 처음 듣는 건지 오랜만인지 가물가물해요.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7374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문제로 낸 건 처음인데 아마 이 북한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0m를 도전하지만 그래도 먼 것 같습니다. 5869님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m요 4352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퍼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학김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한 뼘 차이 정답은 1번 약 20m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시면서 200m를 외쳐주신 0566님. 200m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m는 저희가 달리면 정말 뭐 빠르게 달리면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물론 이 강폭이 그 지점마다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를 직접 취재한 한 언론사에 따르면 여기를 촬영해서 소개한 그 자료를 보면 일부 구간의 강폭이 20m까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중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0m 이하인 곳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미터 건너편에 다른 나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라고 표현하는 이 거리를 갈 수 없는 그곳이 전기 철책으로 세워져 있는 북한 땅. 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건을 던질 정도면 정답은 1번 같아 하셨던 새싹회원이신 1874님. 맞아요. 정말 가까운 거리죠. 생각한 것보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늦게나마 도전하셨던 0318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압록강이 자유의 휴양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와 아멘 8865님 200m 달리면 1분 이내 건널 수 있는 거리라고 해주신 0979님 20m면 이건 뭐 걸어도 1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겠죠. 정말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땅 그 분단의 장벽을 사람이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그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당첨자는 개별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가운데 출석 인사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의 한 줄 또 보내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2시와 습니까 진행자 수인철입니다. 말씀 한 구절 함께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주의 중간에 서 있는 오늘, 우리 마음을 잠시 돌아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삶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짧은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수요일 오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고 오늘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또 하루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주수와의 감사 찬송 그리고 호산나 싱어즈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두 곡의 찬양으로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찬송 속에 또 찬양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투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희주일의 감사를 선택하기 박형근의 음성으로 그 모습 지금 그대로 그리고 멋진 인생 감사 속에 라는 두 곡의 찬양까지 이어듣고 오셨습니다. 감사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조금 날씨가 덥고 하고 내 삶에 또 이렇게 막힌 담을 만날 때 그 허물어져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끈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끈이죠.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대로 이루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공유를 했죠. 함께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는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전속 여성합창단은 은혜롭고 영성 깊은 찬양으로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지역교회와 교계 행사, 방송 선교 활동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순천과 여수, 광양 등 전남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전화 접수 후에 지원서 제출과 면접을 거쳐 선발됩니다. 문의와 접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선교에 관심이 있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앞서 들으신 찬양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음성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 아라 내용으나 이경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시편 113편 1절과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 전남동부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우리 삶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네, 안내 말씀드렸듯이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극동방송은 또 한편의 기둥이 있다고 했죠.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샵 9750번 음을정 975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하신 일 또 하실 일에 대해서 찬송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또 계속해서 찬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줄 비파의 그 음원을 오늘도 연주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한 이 2시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늘 남은 시간도 동행하시면서 새 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면서 또 함께 생방송으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의 한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말 사전에 보면 신의 한수란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한수, 멀리 멀리 내다본 그 한수를 신의 한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의 한수를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수는 실수요 또 어리석은 수처럼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둔 것이냐고 질타와 항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 그런 수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나중에 제대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온몸이 전율하고 눈이 번쩍 뜨이고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항의와 투정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악에 찌들려 살고 있고 세상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냐고 물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의 눈을 들어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너의 상황에만 갇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좀더 바깥의 넓은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시선을 더 넓게, 더 높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북방에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밀어내며 다른 모든 나라들을 그발 아래 굴복시킬 강력한 나라로 내가 바벨론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박국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법과 너무 달랐습니다. 바벨론이라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고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바벨론은 진짜 진짜 진짜 패역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죽고 끌려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맞습니까? 하박국은 더 울컥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런데 이처럼 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올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박국은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시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주 끊거나 버리지는 않으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데 사용했던 이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을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땅 위에서 여기저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 힘을 갖고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때가 이르면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신의 한 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의하고 질문하고 따지던 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시기오넛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넛은 음악 용어로서 시편에 보면 종종 시가요니라는 이 노래의 말이 나오는데 그 시가요니의 복수형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굉장히 빠르고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부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시기오넛이라는 이 템포와 박자는 강하고 빠르고 열정적인데 지금 이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노래 가사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거의 장송곡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장송곡을 박수치면서 빠르고 격렬하게 부르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왜이 시기오넛 박자에 맞춰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기오넛의 이 박자가
하나님의 심장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0: 바벨론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조차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물론 그 심판 자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당장의 심판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잘 통과한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래 모습을 되찾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나중의 모습을 지금 빨리 보고 싶어 하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이 지금 빨리 격렬하게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무너뜨려서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 다시 살아나는,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거룩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한수를 깨닫고 나서 이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이 수년 내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사는 나의 때에, 나의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 또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깨지고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속히 수년 내에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심장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의 상황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진정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0 두드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0: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즐거운 수요일. 네, 맑든 흐리든 비오든 아무튼 좋은 날. 예, 도전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무교생도 그렇고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전 찬양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라 아니면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여기 창에서 제가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떨린다 그러고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무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상대방이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딩동댕입니다. 좋은 선물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찬양을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부르게 되면 정답, 네, 선물 받으시는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냐?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숫자 1069 이쪽으로 도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거는 100원이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정 예,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첫 곡. 대부분 이제 새끼라에서는 좀 예전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곡. 최근에 교회 다니시게 된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곡들 제가 바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도전을 받아들일지 이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3761번. 3761번님 아주 빠르게 도전을 해 주셨는데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고 3761번

0: 찬양의 컬러링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761번님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전자. 자,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어?
1: 네.
0: 여보세요?
1: 네.
0: 제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1: 어, 제가 전화가 됐네.
0: 혹시 그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1: 3761이에요.
0: 아, 전화를 늦게 제가 어떻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나요?
1: 네, 걸리던데요. 지금 막 끊겨가지고.
0: 끊겨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구나.
1: 끊겨... 네, 네.
0: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전화를 건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계속 그 다음 분 전화가 안 걸려요.
1: 아 좋아.
0: 전화가 계속 안 걸리길래 저한테 계속 전화를 놓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구나. 그죠?
1: 아, 전화가 막 왔는데 제가 받으니까
0: 예.
1: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0: 예.
1: 얼른 다시 제가 했더니
0: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하셨구나. 어쩐지
1: 네네.
0: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되길래 아 계속 겹친 가운데 와 끝까지 네. 우리 3761번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십니까? 어디?
1: 예. 여기 청주에
0: 청주
1: 살고 있고요. 네.
0: 어떻게 본인을 밝힐 수 있나요? 어떤가요?
1: 아, 네 밝힐 수 있습니다.
0: 네 밝혀주십시오.
1: 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쭉 다녀서
0: 예.
1: 지금 청주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선영 권사입니다.
0: 임선 권사님?
1: 네, 최연소 권사입니다.
0: 임선영 권사님, 아가페 교회.
1: 네.
0: 청주.
1: 청주 아가페.
0: 예, 최연소 권사.

0: 변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탐욕을 따르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왕의 자리에 머문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 왕이 변했습니다. 겸손이 교만으로 변했습니다.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했습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있는 지 40년이란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고집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사울을 세우고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이야기가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이야기입니다. 40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40년이요. 오랜 세월 동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데 금방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 한 사람이 전에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교만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나면서 서서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은 또 하루아침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서서히 변한 사람은 돌아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변한 것, 뭐 1, 2년 사이에 변한 것 같아요. 여기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도요. 사울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이 패하시고 이 말의 히브리어 뜻은 바꾸어 놓다, 옮기다, 나쁜 길로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나쁜 길로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셨다. 사울이 있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다른 자리는 나쁜 자리예요. 나쁜 자리로 옮겼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울의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첫 때를 옮긴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사울을 옮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하여 자신의 자리를 옮긴 것처럼 사울도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패하셨다 한 겁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0: 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형태의 예언 중 첫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을 총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3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3장은 현재, 4장은 과거, 5장과 6장은 미래 시간적인 틀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지적과 그에 대한 심판 예언을 심도 있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3장의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서 성경의 일관된 원리인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2절의 그러므로 라는 말은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양자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함축적으로 진술하는 접속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근거로 하는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네 가지 측면에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가 심각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성중에 있었던 요란함과 이웃에 대한 학대가 빈번합니다. 15절 사치와 방탕이 생활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선포하는 첫 부분입니다. 예언의 대상과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심판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지의 교사들이 가르쳤던 수사학적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심판이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이전의 비유들이 원인은 결과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6절에서는 결과는 원인의 역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모스가 판에 박은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중심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문학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1절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체결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로서의 기틀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전 공동체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2절의 말씀은 성품으로서 계시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계시는 관심과 기대와 아울러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상대적인 의의나 조건이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되었을 뿐입니다. 둘째 3절에서 8절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동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세 가지 종류의 비유를 통해서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호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이 모든 동기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어떤 내적 충동이나 이스라엘의 부패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의분 때문에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따라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범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했었습니다.
본달락은 이스라엘의 죄악상

0: 상황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임을 밝히고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상층부에 속한 궁궐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적함으로써 1차적인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궁궐에서 있었던 범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이스라엘의 국내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의 대적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베델과 사치스러운 궁궐들에 대해서 재차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9절과 10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이방 백성들에게 보임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아스돗, 애굽 등의 이방 국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궁에서 행한 9절과 10절 큰 요란함, 학대함, 포악, 겁탈 등의 죄악을 보게 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한 것을 통탄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방세계에 알려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12절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양의 다리나 귀조각은 극소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심판 의지보다 강합니다. 특히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일관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아울러 긍휼의 은총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셋째, 13절에서 15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 공동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공동체적인 심판이 아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힙니다. 가 14절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심판으로 베델은 야곱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여로보암 1세 이후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1장 12절, 마가복음 11장 15절, 누가복음 19장 45절,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말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강한 진노를 표명하셨습니다. 나 15절 사회적인 영역에 대한 심판으로 종교적 영역에서 범죄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타락을 수반합니다. 본문의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등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물질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치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치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행하신 구원사역을 묵상하고 우리도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역자들은 소명을 갖고 사역에 임하여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영적 생활과 윤리적 생활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

분들은 지역번호 061, 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 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당신의 삶이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세상은 성경책보다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친절, 정직한 선택 속에서 복음은 조용히 글자가 아닌 삶으로 쓰여집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삶의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읽게 하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그리고 펫분의 주음성회에는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네가 변화되는 걸 보니까 한번 믿고 싶은데. 혹시 이런 변화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경의 한 페이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십자가 그늘 밑에,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신영옥의 찬양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정호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핍박을 받던 시대보다 심리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을 참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시인합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하오나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에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0: 예스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순천 엘림 교회 최희원 청년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0: 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탁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에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0: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흩어져 교회가 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말을 심하게 더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지만 번번이 이 말 더듬는 문제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을 방문 판매하는 작은 출판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 면접을 보는 출판사 사장이 아니 이렇게 말을 더듬어서 어떻게 방문 판매를 하겠다고 지원을 했냐 그러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여기도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일단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출판사 사장이 성경책 10권을 건네주면서 이것을 팔고 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반나절도 안 돼서 10권을 다 팔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너무 놀라고 또 신기해서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가도 하루에 한두 권 팔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10권을 다 팔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더듬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 제가 일부러 더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책을 한 권 사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읽어드릴까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다 성경책을 사고 자기를 보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그 약점도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0: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또한 뜻밖의 은혜의 통로로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5주 동안 이제 선교적 교회 앙코르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는 모두 보냄받았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성육신적 선교, 셋째 주에는 성령과 선교적 삶, 그리고 지난주 넷째 주에는 선교적 삶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과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선교적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당하게 된 환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적 역전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0: 아멘.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생겨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가 교회가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이 땅에 두 번째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사도 바울이 세웠다, 2번 바나바가 세웠다, 3번 베드로가 세웠다, 4번 이도저도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예, 대답을 못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감당할 수 없는 박해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우리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고 다른 성도들,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기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환란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변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한 그 신앙 때문에 그 자리에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본문에 흩어진 이들도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로버트 모건 목사님은 그의 책 홍해의 법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수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무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흩어짐의 배후에는 언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짐을 원치 않는 자들을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스럽게 흩어지면서도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0: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실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지만 이들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내부적인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을 그 당시에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여겼어요. 지구가 그때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평한 끝이 서바나 스페인이다, 그래서 너머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죠. 대상적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편협한 민족주의적 구원관에서 이제는 구원의 대상은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다라고 하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전환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꽃씨는 언제나 바람에 흩날려 흩어져야만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요, 이 종자씨를 아깝다고 이 자루 안에만 보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가 나지 않죠. 결국엔 썩고 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계절에 씨를 흩뿌려야만 농사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는 흩어짐을 통해 땅끝을 향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새로운 곳, 낯선 곳에서 언제나 주변인으로, 마지널리티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예수로 인해 흩어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자리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 기도하고 그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0: 아멘. 그 무명의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고 부흥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지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킨 것은 세 가지 차원이었어요. 첫째는 삶에 감동이 있는 크리스천, 삶에 감동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파송되어 그곳에 목회한 바나바가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를 친히 보여주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아가토스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 토브이고 또한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다. 즉 신앙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우리 금강나무교회 성도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감동을 주는 신앙의 인격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 무슨 막 방언을 하고 또 통변을 하고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충만한 건가요?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믿음이 충만한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많이 돼서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빠삭하고 성경 지식에 빠삭하면 믿음이 충만한 건가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충만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죠.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룬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귀한 지도자의 본을 따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저것들은 입만 열면 예수 예수, 아주 예수쟁이들이라고 하는 조롱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감동이 되어지자 이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칭찬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찾았습니다. 사울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은 얼마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출동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꺼리는 마음, 회피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바나바만은 그를 믿어주고 세워줬습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중문화를 경험했고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이방인에게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바울의 그런 점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독불장군처럼 그런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알아보고 함께 동역하고 아직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동역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에 전무후무한 정말 놀라운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도 기록될 만큼의 그런 큰 흉년이었는데요, 이 소문이 막 생겨난 안디옥 교회까지 들려오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들이 이제 구제헌금을 냈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나눔은 사랑의 나눔, 물질의 나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안디옥 교회의 이름이 등장해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땅의 이방 지역에 생겨난 최초의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했느냐?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대표 지도자인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의 공동목회 팀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교회가 막 정신없이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너희들의 그 대표 지도자들을 파송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군말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을 기꺼이 내어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돈돈돈 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기득권을 목숨처럼 여기고 우리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돈돈돈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로만 떠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살아내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잘난 사람들만 죽여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좀 못난 사람들이라도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독역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섬김과 나눔의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울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하고 꺼려도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 격려하며 세우며 동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깝게 있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이웃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신들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가가야 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가가야 할 사마리아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져주고 인사를 건네고 말 걸어주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 손내밀음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실천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겪은 고난과 고생, 고통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방인 지역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의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 테피스트리, 이 직물, 자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자수를 놓아보면 그 밑에서 볼 때는 얽히고 설키고 그야말로 지저분한 실타래 엉킴처럼 보여지지만 그 위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를 붙잡아다가 소독물을 튼 물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귀, 눈, 코, 입까지 완전히 잠기도록 그것을 거기에 집어넣어요. 때로는 양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치며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때리고 을러서라도 다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해충이나 그런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그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운 시련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양이 목자의 그런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의도와 그런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선하고 크신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답하다, 이 책의 부제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목불입니다. 역시나 그 책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은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0: 아벳느고가 그 신앙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당연히 다 죽어야죠. 그런데 왕이 그 불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세 사람이 불 속을 거닐고 있었고, 놀라운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번째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풀무불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가장 큰, 우리가 당하는 풀무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궁극적인 풀무불에 던져지신 분이에요.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분이 그 속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그 궁극적 풀무에 들어가신 그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작은 풀무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5-1900번 금당 남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오늘의 소중함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사라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후회 없이 대하라. 어제의 미련에 집착하지 말아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모여 일생이 된다. 오늘 하루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떠세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시공간은 오늘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칼라일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라고요. 칼라일의 글을 읽으면서 걱정, 염려, 또 두려움들이 우리가 현재를 또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 장애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반대로 우리가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 그것을 바라는 영적인 세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의 정성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바로 여기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 평안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0: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마치 걱정과 염려가 사람의 실존인 양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걱정과 염려의 바퀴를 돌리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 주님의 말씀 어떠세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 대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또 정성껏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초대석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찬양으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이웃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장로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장로합창단 단장이신 김성조 장로님, 또 총무로 섬기고 계신 이정훈 장로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나이 지긋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이렇게 뵈니까, 와, 인생 선배님들 이렇게 모셔서 말씀 도란도란 나누는 것 같아서 다른 초대석 때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성조 단장님, 네.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그러신데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1: 네. 전남 동부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수 장로합창단을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여수 성광교회 은퇴장로 김성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조 장로님, 은퇴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70은 넘으신 거예요, 그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1: 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0: 80대에 접어드신 거예요? 그럼 80세신가요, 올해?
1: 예.
0: 아, 와, 대단하십니다. 장로합창단 맏형이신가요?
1: 저 위에도 6, 7분이 있습니다.
0: 아, 위에도 6, 7분이 계세요? 와, 대단하시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정훈 장로님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2: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수 장로합창단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더 큰 은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은퇴 장로 이정훈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장로합창단에서 임원을 좀 맡으려면은 일단은 다 은퇴를 해야 되는 거군요.
2: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은데
0: 네.
2: 젊은 사람들이 바쁘고 또 현직에 있다 보니까 네. 시간 내기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또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0: 네.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을 또 섬기는 자리에 계시니까 아, 이게 참 겸손의 또 모습이구나, 또 섬김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조 장로님 또 네. 이정훈 장로님 두 분 모셨는데요. 장로합창단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언제 창단이 됐나요?
1: 네, 우리 여수 장로합창단은 1999년 9월 30일에 창단됐습니다.
0: 와, 1999년이면은 27년째
1: 네,
0: 돼요.
1: 그렇습니다. 네. 27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국에 몇 개 장로합창단이 없었을 텐데
0: 네.
1: 우리 여수는 특별히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과 또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 이기풍 목사님의 순교 피가 흐르고 있는 고장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서 여수시를 예수시로라는 복음의 목표와 기치를 들고
0: 네.
1: 창단되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창단 연도부터 계속 같이 해오신 건가요?
1: 창단 때는 아직 장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1~2년 뒤에 합류했습니다.
0: 그러면 피택 받으시면서 그냥 바로 예, 함께 하신 건가요?
1: 예, 피택 되자마자 네. 바로 입단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네. 네. 장로님께서 거의 뭐 산 역사시네요. 장로합창단에. 네. 우리 이정훈 장로님께서는 언제 합류하신 거예요, 그러면?
2: 저는 지금 18년 됐습니다.
0: 18년. 예. 네. 와, 장로님께서도 뭐 오래 하셨네요. 네. 네. 장로합창단에 매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실 정도로 장로합창단만의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이정훈 장로님?
2: 우선 찬양을 좋아하고
0: 네.
2: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찬양이 우리 곡 중에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0: 네.
2: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함께 찬양을 했을 때 듣는 자나 부르는 자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공감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0: 네. 단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2: 현재는 지금 81명.
0: 81명이요? 예. 와, 엄청난데요, 숫자가?
2: 네.
0: 네. 이거 연습할 때 그러면 거의 다 모이십니까?
2: 연습할 때는 한 60명에서 70명 사이.
0: 60명에서 70명 사이요?
2: 네.
0: 그래도 많이 모이는데요?
2: 네. 출석률이 좋습니다.
0: 그러면 가장 나이 어린

박종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장로님이신데요. 삶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0: 부인 장로님이 몇 살이세요?
1: 72년생이면은
0: 72년생이면은 54세? 54세 정도 예. 되네요. 네. 그리고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1: 40년생이시니까 87.
0: 87. 87살. 예. 와, 이 나이 분포가 꽤 넓은데요. 네. 예. 81명의 장로님들께서 와, 찬양 사역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연습은 어떠세요? 매주 하시는 건가요?
2: 네. 매주 화요일 저녁에 네. 7시부터 한두 시간 여수 성광교회 네. 성가대실을 연습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0: 네. 와, 81명 가운데 60에서 70명이 매주 모이신다고 하시니까 네. 장로님들이 참 이 찬양에 대한 열정이 크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대단하십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이 단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도 또 찬양단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1: 주로 성가 지휘하신 분도 계시고 아. 성가 대원으로 활동하신 계시고 또 아니면은 그 외에 네. 기독교 이게 무슨 그 합창단 중창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 80%가 지금 현재 찬양 쪽에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다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0: 장로로 교회에서 섬기시면서 이렇게 외적으로 합창단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또 장로로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또 봉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버겁지 않으세요?
2: 예, 네, 사실 장로로 임직 되면은 네. 그때부터 삶이 좀 바빠지기 시작하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2: 그러기에 이 우리 장로 합창단에서 찬양한다는 그 열정은 사명감이 먼저 있어야 되고
0: 네.
2: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연습 시간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불타지 않으면
0: 네.
2: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어떤 모임이든 이게 참여가 많이 안 되면은 이 모임이 지속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장로합창단이 27년을 이렇게 계속돼 왔다고 하니까 장로합창단만의 어떤 매력이 네. 이 단원이신 장로님들 안에 여기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동기부여하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찬양만의 어떤 또 힘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장로합창단에서 연습하고 있는 레퍼토리는 어떤 것들인가요?
1: 저희들이 지금 기도원의 삼명용사
0: 네. 예,
1: 저희들이 전남 합창제 지금 곡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0: 아, 네.
1: 예, 그다음에
0: 가을에 있죠, 전남 합창제.
1: 네. 네. 10월 24일 날 애울마을에서 있습니다.
0: 네, 그거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군요.
1: 네, 그리고 네. 성축회 내용은 선한 능력으로, 그다음에 뭐 원한에,
0: 네,
1: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길을 만드시는 주, 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어우, 레퍼토리가 많으신데요. 네. 네,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곡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주. 네. 처음에 우리 장로합창단이 불렀던 그 찬양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받은 그 감동 그 은혜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자, 이 감동을 한번 우리 방송 가지고 여러분들께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수 장로합창단이 부른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내가 그를 찬송함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 내 영혼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0: 자, 여수 장로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들으셨습니다. 아니, 중간에 이렇게 외치신 분이 누구세요?
1: 나레이션 전문으로 담당하는 네. 우리 여수 장로합창단 단원이신 네. 이주훈 장로님이십니다.
0: 아, 이주훈 장로님.
1: 네. 네.
0: 아니, 길을 만드시는 주 중간에 이렇게 나레이션이 네. 들어가니까 더 큰 감동이 되고, 이게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부른 것보다도 우리 장로합창단이 부른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이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게, 나이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니까 단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것 같아서 더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울컥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 찬양의 가사를 삶으로 예, 노래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도 그렇지만 이게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체력을 많이 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호흡도 달리고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음악적인 완성도를 이뤄가시기가 조금은 예, 쉽지는 않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떻게 하세요?
1: 우리 합창단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
0: 네.
1: 정확히 말하면 68세쯤 됩니다.
0: 네.
1: 또 젊은 층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젊은 층과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남성 합창단 고유 중후한 매력을 산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평소에 이 음원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개인적인 연습에 충실하고 있고
0: 네.
1: 또 연주되는 곡은 지금까지는 모두 암송하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연습을 해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0: 아, 가사를 다 외우세요?
1: 예, 외웁니다.
0: 와. 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핑계 할 수가 없어요.
1: 예.
0: 예. 아니, 지금 외우시는 곡이 그럼 몇 곡이나 되시는 거예요?
1: 보통 순방 찬양 가면
0: 네.
1: 한 6곡, 5, 6곡은 하는데
0: 네.
1: 우리 지휘자님 박철성 장로님 방침이
0: 네. 네.
1: 암송해서 해야 된다.
0: 네.
1: 그래야 이게 자기의 감정을 충실히 표현할 수가 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암기를 해야 부를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얼마나 연습을 하셨으면 네. 네. 5, 6곡 외우실 정도로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단장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지금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비단 찬양을 좋아해서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장로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뭔가 보람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두 분은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언제라고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1: 찬양을 부르면 먼저 부르는 자가
0: 네.
1: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듣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됐는데 2010년 8월 19일에 관내에 있는 섬마을 안도라는 데 서고지 교회를 순방 찬양 갔던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 교회가 마침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장로합창단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는 길부터

0: 더 멀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산 신기항으로 가서 여객선을 타고 금오도에 도착해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안도라는 섬에까지 가서 또 배를 타고 그 서고지에 도착했는데
1: 네.
0: 가는 여정도 너무 힘들었고 섬마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우리 단원보다도 교인 수가 더 적었습니다.
1: 네.
0: 한 20명 모인 데인데 창립되었을 때 과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찬양을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0: 그 섬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과정이 너무 눈물났고 거기서 헌신했던 성도들의 그때 당시의 그 고백도
1: 네.
0: 너무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네.
1: 네. 정말 온 삶을 들여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삶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을 위한 삶.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또 살고 있는가 또 돌아보게 하는 또 그분들의 사역과 삶이지 않나 싶은데요.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들을 찬양, 제가 인생이라는 찬양을 골랐는데요. 이 찬양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이 곡은 신상우 작곡가가 지으신 노래인데요. 신상우 작곡가는 저희 그 기독교 찬양뿐만 아니고 일반 CCM이라든가 일반 대중가요에도 많이 찬양 만드셨던 분입니다.
1: 네.
2: 근데 이분이 지금 작곡하셨는데 참이 찬양 가사도 좋고 곡 좋아서 저희들도 지금 합창단에서 많이 또 순방 찬양 때 부르는 곡입니다.
1: 네. 인생이라는 그 제목처럼 가사가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가사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부르시면서 큰 은혜를 또 받으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상우 작사, 작곡의 인생, 우리 여수 장로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여수 장로합창단 단장이신 김성조 장로님, 또 총무이신 이정훈 장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방문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 여쭤봤었는데, 두 분의 그 신앙 여정에서 또 가장 깊이 또 감동을 줬던 또 은혜가 됐던 찬송가나 또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총무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1: 아, 저부터 할까요?
0: 네.
1: 저는 찬송가 305장에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항시 제가 읍조를 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0: 네.
1: 이 가사도 좋고 불구하고 또 제가 이게 답답한 게 어떤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 찬양을 항시 이렇게 달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여러 찬송가 중에서 좋지만은 이것은 전체 그 성경 말씀 저 요약해서 이 찬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보면은 호련 부분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다 못하네 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는 야 진짜 우리가 잊고 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0: 네.
1: 하면서 또 반성하는 또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이정훈 장로님의 인생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우리 김성조 장로님께서는 어떠세요?
2: 저는 이제 순방 찬양 다니면서 좀 감동받았던 곡인데
0: 네.
2: 닭 울기 전에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0: 아, 그런 찬양이 있어요?
2: 네. 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회개했던 그런 찬양곡인데 이 곡을 부를 때 베드로의 모습이 마침 내 모습이 아닌가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버린 베드로처럼 닭이 울고 또 베드로도 울고 부르는 나도 울었다고 감동 깊게 고백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요. 이 찬양에는 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부르는 찬양에 공감이 일어나고 또 은혜가 물결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는 그런 그 생명의 역사가 네, 찬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고 또 함께 찬양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로합창단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2: 우리 여수에만 해도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참여 못하고 계시는 장로님들이 더 많습니다.
0: 네.
2: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이번 기회에 바로 입단하셔서
0: 네.
2: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감동을 함께 네.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오디션이 있습니까?
2: 오디션은 없습니다.
0: 네.
2: 근데 앞으로 있을런지도

0: 모르겠어요.
1: 입기 전에.
2: 네, 입기 전에 빨리 네,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3: 피택 장로님부터 해당되니까
2: 네.
3: 예,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 찬양의 소질이 없더라도 오셔가지고 하다 보면은
2: 네.
3: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금방 들어서 합류할 수 있습니다.
2: 그래요. 장로 합창단 활동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네.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 장로합창단이 순회 찬양사역도 다니는데요. 여수 장로합창단의 순회 찬양사역을 원하신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시면 그것도 또 방송사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장로합창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나눠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우리 여수 장로합창단은 창단 3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2: 네.
0: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했습니다. 좀 가다가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약간 발전을 지금 딛고 일어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 네, 이제 막 예. 도약을 하려는
0: 예,
2: 그런
0: 도약기
2: 네,
0: 예.
2: 시기군요.
0: 앞으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찬양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는데 이 말씀을 약간 바꿔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 그냥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밥 숟가락 놓을 때까지 찬양하자, 찬양하자, 네. 찬양하자.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하다가 그 건강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천국 찬양대로 이동하는 것.
2: 네.
0: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2: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여수 장로합창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꼭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해야 할 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더욱 건강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 지역사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수 장로합창단 두 분이셨습니다. 김성조 단장님 또 이정훈 총무님 네,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두 분 더욱 건강하게 더 많은 은혜를 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너 배재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 앨범 중에서 더욱 사랑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이 시간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뜻을 정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그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결심한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아주 굳건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만 금방 3일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은 한번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대한 종들이 되어지고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좋은 모델로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뜻을 정했는지 어떤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고 또 결심해 나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황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특별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책 가운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소수 민족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좀 뛰어난 사람들을 왕실에서 훈련을 시켜서 지도자로 세워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른 그 소년들이 왕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년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오늘날 같으면 특별한 그 학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왕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또 왕이 가르치는 그런 훈련 교육을 한 3년 동안 받고 나면 바벨론 나라의 관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소수 민족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세 친구가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 왕이 허락한 그 음식들이 고기와 포도주였는데 그 고기는 특별한 고기였습니다. 먼저 우상의 제단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우상의 제물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은 성경에 금하고 있는 그런 동물을 잡아서 음식을 만드는 이방 나라이니까 그렇게 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니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 차라리 채식만 먹고 물만 마시겠다. 그렇게 그들이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관장은 모든 내실을 총괄하는 궁궐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황관장은 왕이 이렇게 명령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실행하지 않다가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어려운 일이지 않겠느냐. 근데 이때 다니엘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낫다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결국은 황관장이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정한 대로 그러한 음식을 거절하고 왕이 허락했던 고기가 아니라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뜻을 정한다는 것, 우리가 결심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하면 돕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황관장이 결국은 도와주는 돕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뜻을 정하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좀긴 본문인데요.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렇게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다니엘과 이세 친구가 믿음을 지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그세 친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얼굴이 윤택하게 하셨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보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윤택하게 했다. 더 건강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뭐 술이나 담배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술, 담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 먹으면, 안 마시면, 내가 약해질 것 같지만, 더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요새는 그 지혜와 명철함이 얼마나 뛰어나는 왕이 인정하고 온 나라가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할 정도로 이 장에 가면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결국은 이 다니엘은 총리, 전국 총리가 되게 하고 다른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가 다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뛰어나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신앙의 결심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우리 수정교회는 신앙의 일곱 기둥을 세우는데 뜻을 정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천하신 분은 이 뜻이 다, 이 결심이 다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아직 뜻을 정하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 보시면 그렇게 결심해 보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일곱 기둥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예배 기둥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배 생활의 성공이 신앙 생활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 얘기로 한번 시작. 예배의 성공, 생활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인가 그 앞에 주간인가 우리 순천 남로에 우리 장로의 수련회 가 있어서 특강을 해주러 갔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예배 생활하는 거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생활하는 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생활의 본이 되는 모습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일날 예배 1, 2, 3부 예배를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전에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실 때에도 교회 오면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데 와서 맨 뒤에 일교구 뒤쪽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좀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이 되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그런 얘기를 우리 장로님들께 해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인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니 본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 서울의 친구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이 이제 개척
교회였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설교를 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예배 시작을 하는데도 뒤에서 서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처음에는 일을 도와주는가 보다, 그 교회를 여러 가지 섬기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도 이 앞에 나와서 앉지를 않아요. 계속 뒤에서 어정어정하고만 다니고만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저분 그 장로님이신데 예배 생활이 바르지 않으면 나중에 교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잘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라. 아니, 그분이 스타일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왔다 갔다 오면서 막 뒤에서 도와주는 일만 하지 자신의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장로님이 되어 자신도 그냥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그래서 그런 결심, 그런 결단을 해.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암탄하게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우리 교회는 또 하가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벽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하카다 말씀을 여러분이 읊조리고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암송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해가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 대화이고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9월에는 또 특세가 있는데 온 성도님들이 다 그 기도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결심,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평생 새벽을 깨워 기도하리라 그 뜻을 정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깨어 기도하리라 기도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십일조의 그 기둥입니다. 십일조는 세우기가 어려운 기둥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10개를 주시면서 그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이 다시 내 거야 내게 다시 바쳐 이것이 십일조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 9개 가지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저 십일조 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9개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개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죠. 메뚜기 떼를 금하셔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말라키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에 소

0: 산을 먹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아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십일조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순종하며 드렸더니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수없이 듣게 되었죠. 실천하신 분들은 내가 평생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을 정하고, 아직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뜻을 정하면 그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메뚜기 떼가 먹어서 없애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수없이 그런 내용,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기둥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둥은 동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정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봉사하고, 이 봉사도 특별히 하늘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로, 목회자의 동역자로,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져 나아갈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 상급이 임하는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순천수정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마음을 쏟느라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는 가슴 철렁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갔던 생각, 흘린 땀방울 하나까지도 언젠가는 다 정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잠깐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해로 힘들었던 사건들도 하나님은 시간과 순서대로 다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은 두려움인 동시에 은혜입니다. 결산의 때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가 아니라는 뜻이며 또한 우리의 삶이 결코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을 향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남의 허물을 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지만 양심과 성숙의 차이가 개입하는 영역에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본질은 타협의 여지를 주고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날카로워집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면 다른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결산서를 덮고 남의 결산서를 펴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결산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결산의 날에는 이 땅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군중의 한 사람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자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도 시대의 유행이나 관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말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증언대 위에 놓인다는 뜻인데요. 차마 말하지 못했던 동기, 밖으로 드러난 열매뿐 아니라 그 뿌리의 성질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날에는 꾸며진 경건의 모습이 벗겨지고 드러난 표정 뒤에 숨겨두었던 미움과 질투 혹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고해야 하는 우리 인생이 마냥 두렵지만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일생이 기록된 장부만 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문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에스겔

0: 29장.
1: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2: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0: 제30장.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2: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세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0: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태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태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환의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0: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셋에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0: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뜨려 문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겠다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 제31장
1: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0: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0: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태워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런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2: 제 32장.
1: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본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0: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미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 일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0: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33장.
0: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라.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

0: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1: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0: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불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0: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1: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2: 극동방송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스티븐 맥퀘터의 어쿠스틱 워십 세션 중에서 Come Jesus Come,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오벳의 찬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두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한 예배 실황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송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0743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0190번님께서는 자퇴한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퇴 친구들을 돕고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금은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은 바라보고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0190번님의 귀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의 아픔에서 또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6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나는 믿네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99번님께서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 3곡 또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주님이 뛰라고 하시면 높이나 방향을 몰라도 뛰겠습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바로 놓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자 합니다. 모든 것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의 책 마르투스 증인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외과 의사였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티오피아 내전의 위협과 질병의 고통에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뜻하지 않게 파킨슨 병을 진단받으셨다고요. 병세는 여전하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9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말씀이에요.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인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한마디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옮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자꾸 안쪽으로만 막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누우면서 마치 걱정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쉬게 되고,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이 안쪽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들어 올려보면 어떨까? 답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유효림의 주께 오세요.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스모키 노풀의 I Need You N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을 때도 괜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럴듯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주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이 길어야 막 주절주절 해봐야 소용없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오늘 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윌러브의 해바라기,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피데이를 정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2.1 전략을 짜십시오. 매달 한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분명 감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자유의 날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날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용서와 함께 묵은 감정도 취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작가, 출판업자,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은요, 기성복처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또 형편에 맞는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맞춤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김민식의 부부송, 앞서서 들으신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뭐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갑자기 웬 부부송, 왜 갑자기 가정의 사랑.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곳, 우리의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기실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미국의 철학자며 작가인 엘버트 허바드가 했던 말,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아, 습관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네,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습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우리 행복해지는 습관 드리기로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들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됐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재화의 알고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홍성의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맡기고 계신가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목소리 크게 해야 닿을 것 같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맞닥뜨린 이 고난을, 고비를 잘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어요. 뭔가 세상에 소리들과 번잡한 일과 떨어져서 주님과 잠잠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다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참된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조풍력당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도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뭐하며 듣고 계신지, 또 북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기도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7: 안녕하세요.
0: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8: 여러분은 북한의 미디어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간접 경험을 하거나 뉴스와 시사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용한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북한 미디어 개방 문제를 놓고 우려와 찬성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문화적 우월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미디어 개방을 마냥 찬성할 수도 없지만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북한과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9: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북한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됐어요.
0: 거기에서
9: 네.
0: 오셨으니까.
9: 네,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동하기는 할 것 같아요.
0: 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일반 국민들은 못 봅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10: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막 수령님이 주신 학용품 들고 좋아하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봤거든요.
0: 네.
10: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나
10: 아, 그걸 제가 본 거예요?
9: 네. 않을까요?
0: 선전용으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거.
10: 됐구나.
0: 네, 사실은 정보기관 아니면은 일부 언론사만 북한의 방송을 수신을 지금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북한 방송 좀 보고 싶으세요?
10: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0: 보통은 체제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9: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체제 선전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이니까 네. 보고 싶다? 막 이런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5: 궁금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어떻게 소식을 담아내고 있을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0: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은 보통 보도에서 보잖아요. 네. 남한을 좀 비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만 저희가 접했는데 네. 북한 에도 다양한 이제 방송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네, 저희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네. 있고
9: 네. 일상 생활을 다 해요. 그 뭐 보도만 있는 건 아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0: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보다가 내가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생길까봐. 네.
1: 그래서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되셨겠어요?
0: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솔직히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다 보여주잖아요.
2: 리얼리티.
0: 네.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상 나간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진짜 취업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저기 가면 집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북한도 집 걱정해요. 취업
1: 그렇죠.
0: 걱정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0: 먹을
1: 북한
0: 걱정해요.
1: 미디어 개방이 됐을 때 남쪽 분들이 그걸 보고 너무
2: 혹할까 봐.
0: 네, 그게 좀
1: 너무
0: 제일
1: 긍정적인 생각을
0: 걱정이에요.
1: 하게 될까 봐.
0: 네,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된 단절 속에 누구도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증언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얘네 거짓말 쳤네? 탈북자들 거짓말했네? 저기 사람 살만하네? 하고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글쎄 물론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1: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0: 있죠.
1: 네.
0: 네.
2: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방금 성희님의 의견에는 좀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네.
2: 설마 차라리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희화화해서 유튜브에서 가공해서 올리는 영상들. 저 중학교 때막그 감자송
3: 왕감자
2: 왕감자 그 어린아이가 뭐 너무나
3: 그렇죠.
2: 칼각으로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는데요.
3: 네.
2: 지금도 막 아예 안 웃기거나 이럴 수 없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어린아이를
3: 맞아요.
2: 향한 학대라던가 그 연습을 시킨 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북한 정말 안 되겠네. 인권 문제 시급하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된 상태에서 보면 또 송이님처럼 생각할 수도
0: 네,
2: 있겠다.
0: 맞아요.
3: 저는 북한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정보 속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동 콘텐츠가 들어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직접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수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저렇게 사상교육을 하는구나.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3: 맞습니다.
1: 하는구나라는 오히려 그렇게
0: 네.
1: 생각할 수 있겠다.
0: 근데 솔직히 저는 또뭐 몇십 년을 거기서 그런 미디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1: 계속
0: 받아들일
1: 접하다
0: 때
1: 보면
0: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북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그런
2: 약간
0: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2: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계속 노출되면은
1: 사실은 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물론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생각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나도 모르는
1: 이렇게 노래를 할 수도 있고.
0: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른 북한 애국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부른 그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1: 그러니까
0: 게
1: 이게
0: 참 중요한 거.
1: 그 정상적인 생각이나 비판을 할수 있는 연령이 아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큰 영향을
0: 맞아요.
1: 미칠 수가 있겠구나.
2: 그러면 개방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걸어야겠네요.
0: 그게 쉽지 않은 게 솔직히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0: 별걸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안볼 거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2: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요즘 콘텐츠가 뭐 워낙 많 많잖아요. 볼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걸
1: 굳이 찾아서
2: 굳이 찾아볼까 어린이들이?
3: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개방을 하되 선전이나 정치 콘텐츠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좀 부분적으로.
3: 예, 부분적으로 이 교육적인 해설이나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유적지 탐사라든지
0: 네, 맞아요. 그런 뭐
1: 관광지 소개라든지 네. 또 예술적 북한도 예술이 되게 뛰어나니까 네. 음악이나 미술이나
3: 네.
1: 뭐 공연이나 네. 이런
3: 맞아요.
1: 것들을

0: 은 좀 우리가 뭐 녹화 생중계는 네. 아니어도 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사실은 근데 우리만 또 개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 안 되죠. 그렇죠. 네. 양쪽에서 같이 개방을 해야지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뭐 다른 나라 방송도 못 보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중국 방송도 막혔어요. 북한은 중국이 우호국가인데도 중국 방송이 막혀 있는데
0: 그만큼 폐쇄적인데.
1: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0: 그래서 뭐 우리 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하는.
1: 없어요. 네, 맞아요.
0: 통일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동독 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다들 이제 반가워하면서 네.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상태로 만났기 네. 때문에 그나마 그 갈등이 네.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남한의 문화, 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가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네. 악법도 만들고 또 요즘에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0: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왠지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괜히 주눅들고 우리 맞아요. 문화는 없애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외화들을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K-콘텐츠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북한도 체제 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덩어리만 조금 빠진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과 네. 예술성 그리고 음식 문화 등등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1: 맞아요.
2: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의 음식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온반 막 보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저 식당 가고 싶고
0: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정치적인 네. 또 이념적인 색깔이 빠진 그런 컨텐츠 들은 남북한이 함께 교류하고 네. 뭐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2: 맞아요.
0: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클래식 채널이 생겼다던데.
2: 진짜요?
0: 네. 굳이 뭐 새로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우리 하는 방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또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네. 남북한이 함께하는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게요.
0: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도 북한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2: 네.
0: 예,
2: 감동이다.
0: 우리는 이미 예, 미디어 있네요. 개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2: 네.
0: 예. 북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2: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보고 인사 반갑게 나눌 수 있을 날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저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1: 잘 왔다. 그렇지만 일단 가고 싶다. 그런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4: 저는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또 주춧돌이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남북한 청년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1: 송이였습니다.
2: 감자였습니다.
6: 보라였습니다.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영화로 알리기 위한 민간 영화 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천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등 공동연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호를 분석해 지난 천년 동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복원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40년 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를 아우르는 엘니뇨 남방진동 ENSO의 변동성이 산업화 이전보다 36.5%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5개 섬의 현대 산호와 화석 산호에서 얻은 28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산호가 성장하면서 골격에 남긴 화학 성분을 분석해 온도계가 없었던 시기에 바닷물 온도를 추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서기 1000년부터 1850년까지 비교적 일정했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해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한 엘니뇨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서 벗어나는 폭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나타나는 ENSO의 변동성 증가가 기후 모델에서 예상되는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세계 각지의 강수량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가뭄, 산불과 농업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인 극한 기후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정이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7개 유전을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투자 부족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약 1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협정이 단기간에 국제 유가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kg짜리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해당 쌀은 과거에도 시마네 현이 관련 행사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마네 현이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식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마네 현청 구내 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고 지난 4월에는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소금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KB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 저지대 농경지를 비롯해 위화도 온실 농장 일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현군의 정유시설인 봉화화학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분석한 결과 폭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최소 68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축구장 약 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압록강 범람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와 농경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져 일부 온실농장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인근 공군 비행장도 진흙으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수시설과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24년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입은 뒤 홍수 예방 대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폭우 당시에도 특급경보와 호우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침수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북한의 KN-23과 24뿐 아니라 이보다 약 3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KN-30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KN-30은 북한이 지난 2021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1 달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1 달은 기존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당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키운 화성 11다 4.5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북한과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 규모는 이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150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개, 약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약 8,500명이며 지금까지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병력은 누적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안 볼로냐대 연구진은 최근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배양해 푸른 개가 밀집한 아드리아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북미 동부 연안이 원산지인 푸른 개는 이탈리아 토착 수생 생물은 물론 봉골레 요리에 사용되는 조개 양식장까지 크게 훼손하며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4년부터 옥토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 중인 문어의 개체수를 늘려 푸른 개를 억제하는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세나티코와 리치온의 해안에 문어 유생을 방류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인공 굴도 설치됐습니다. 성체 문어 한 마리는 하루에 푸른 게 네 마리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해 실제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른 게를 잡아먹는 농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와 함께 푸른 게의 알을 먹는 뱀장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게 한 마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만큼 연구진은 방류한 문어 가운데 일부만 성체로 성장하더라도 번식 가능한 암컷 게를 포식하면 개체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에서 2023년에 생산된 중간 사양의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와 외화를 구분해 송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축구게임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앱도 설치돼 있지만 이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축구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외되어 있고 글로벌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도 차단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도 검열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금지어로 대체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친이라는 표현도 자동으로 남자친구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해 화면 이력 폴더에 저장하는 감시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부 영상이나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암시장에서 약 250달러에 거래돼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은 여전히 당국이 설정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면서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3도, 대전과 보령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거창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거창 29도, 포항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구성 신계 16도, 낮 최고기온 신계 28도, 구성 26도, 양덕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는데요. 해산과 평강, 청진, 무산의 하늘은 맑겠고요. 풍산은 오전에 한때, 웅기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8도, 청진 16도, 풍산 1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진 25도, 웅기 24도, 풍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목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 늦은 새벽 시간, 한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또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9917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언제부턴가 기다리게 됐어요. 북녘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와 함께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힘내세요라는 말은 저보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혼란했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전쟁 이후 학교를 세우며 그리고 선교관을 세우며 사역에 몰두했던 이 장로님이 삶을 통해 깨달은 감사의 일곱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넷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트루바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한 적 있어요? 속상한 적 있어요? 사람 살다가 보면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의 어거스터스

0: 카플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타플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ap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이어집니다.

강원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빚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험한 골짜 가운데서도 지저귀는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솜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오늘도 더 알아가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로 한 2년 동안 했던 사무엘 상하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사무엘 상은 신앙적으로 혼란했던 사사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시기였고 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삶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남과 북의 지파들의 갈등을 통합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속사 메시아에 대한 작정을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섭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끄시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주 앞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애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 의도와 목적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말씀들이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다면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사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조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부록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잘 설명되어오던 다윗에게 오물통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휙 끝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강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강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심판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남겨두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때는 온 나라가 평안한 때였습니다. 안정을 이룬 다윗의 노년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되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범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실 일을 저지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인구조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인원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인구조사 두 번이 있었는데 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행군의 편성과 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바알 부월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담대하게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 즉 군인들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원했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군 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은 이 수를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군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인 다윗마저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다, 추방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유가 이 군대에 있었다는 것이며 이 군대의 최종 통수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주신 말씀은 늘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이 말씀이 늘 왕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병거와 마병이 변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가? 그 군인의 수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 하여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군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홍해에서 함성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해와달을 멈추신 기브온 전투에서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하로셈 곁,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왕과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사람, 군인의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우리의 군대가 그리고 내 힘이 나를,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그 힘과 그 군대는 곧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받은 군사령관 요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여서 왕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왕은 왜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내 뜻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 조언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여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결과를 들은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쳐서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고 손을 거두라 하셔서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의 본문이 피날레를 장식하여 멋지게 끝내야 할 다윗의 생애가 오물통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자가 그 우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학자들의 보편적인 추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우상과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 올라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 어느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정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강력하여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 되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이제 죽은 신이 되며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이 산헤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말을 쏟아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왕 산헤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을 향하여서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지키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 밤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여 죽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자신 만만하게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가 내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힘은 군인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은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신앙 싸움은 평생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상하가 전하는 각각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내려가서 즐거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거할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그 구속의 성취까지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어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 부요함에 감사할 수 있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족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하며 살아가게 하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진정한 구원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0: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힘이 없을 때에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 자리에서 동일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흘러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싫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다윗이 같은 23편에서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과 실많은 물가로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을 채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삼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둘러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힘으로 삼고 내 힘의 근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얼마나 부여하고 넉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산헤립에 대한 그를 패배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이 자리에 참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열심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1: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대구와 광주, 목포가 23도, 서울과 대전이 22도, 강릉이 21도, 춘천이 20도로 전망되고요. 개성과 함흥이 19도, 평양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강계 12도, 해산이 9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2도, 목포와 여수, 제주가 31도, 서울과 부산이 30도, 개성과 대구,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8도, 신의주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에서는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이 아침도 평안하신지요? 새벽 공기가 조금 더 상큼해진 것이 기분 좋습니다. 기도하러 예배당에 가실 때에는 긴팔 옷이 벌써 필요해졌죠? 대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아침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고통받게 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아침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용기를 줍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한 감사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0: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 말씀 이제 오늘 시편 중에서 이제 다섯 번째 알파벳인 해로 시작하는 이 해연과 또 이제 여섯 번째인 와우 연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해 와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절대 녹록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감추어진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셔서 거기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의 이 속 좁고 웅크러진 이 마음을 넓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이제 어제 한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적극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 해와 와우, 이제 이 33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의 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느냐라고 할 때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 율례들의 도라고 하는 건 이제 길이죠. 율례로 가야 할 길.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다양한 명칭들이 매번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도 33절에 율례가 나오고 34절에 주의 법이 나오고 35절에 주의 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38절에 주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9절에 주의 규례가 나오고 40절에 주의 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이 율법,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면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율례들의 도를 가르치소서라고 시작을 했을 때 이 율례, 호킴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영구적인 속성 그리고 구속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율례라고 했죠. 그래서 영구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상황이 좋을 때 유효하고 상황이 나쁠 때 유효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지금도 역사하고 내일도 역사하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3절에 율례들의 도. 그러니까 이 율례로 행하여 끝까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계속되는 길, 인생의 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읽고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셔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3절 끝에 보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말씀의 깊이와 신비를 깨닫는 건 내 영역 바뀝니다. 이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들 때에 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다 모른다. 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집안에 액자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액자가 뭐라고 써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선물 줘서 걸어뒀어요. 근데 이거를 뭐 몇 년을 두고 봤는데도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계속 그냥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참 은혜 받을 때 그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가슴에 확 박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몰랐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진리. 정말 자유가 뭔가. 예수 안의 자유가 뭔가.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 안에 누리는 자유가 뭔가. 이게 확 다가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말씀을 깨닫고 알도록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자, 이제 33절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34절 끝에도 그렇고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걸 내가 직접 전심으로 지키며 살도록 하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관건. 그래서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 주님의 말씀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것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 이 계명들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왕의 길이죠. 왕의 대로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계명들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안에 탐욕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한 방법과 통로를 통하지 않은 불의로 얻는 이익, 이게 탐욕이죠. 탐욕으로 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예? 자, 이게 여차하면 이 세상 가운데 탐욕으로 감추어진 세상 가운데는 허탄한

정말 귀한 것, 정말 값진 거는 헐값이죠. 헐값. 아예 가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누가 야 너 1억을 내놔라. 네 인생의 영혼을 좌우할 생명의 이야기를 해줄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거저 주시는 건데 세상은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많은 가격을 매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그 안을 보면 텅 비어있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라서 비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까지 꽉꽉 차있는데 거저 주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격표에 우리가 혹해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해야죠. 잘 분별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가격표가 이제 정말 주님 모실 때와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네?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8절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또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인생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네요. 말씀을 내게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비방,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은 여러분 22절에 보면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상의 고관들과 또 세상의 풍조들이 계속해서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걸로 비방하고 이러는 게 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렵습니다. 이 말씀 내가 붙들 때에 이 비방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사모할 때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주님의 의로. 내 의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이만큼 의지하고 지키고 외우고 암송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의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씀 갖고 살아나는 역사. 이게 37절 끝에도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죠? 40절에도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 갖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제 여기서 해의 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와우 연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하나님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데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steadfast lo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teadfast love. steadfast 하면은 끝까지 변치 않게 우직하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늘 주의 은혜와 보호의 손길로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42절에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아, 너는 왜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산다고 미련하게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이 내게 임하면 그거 봐라. 내가 그래도 이 말씀 붙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서 이 낚아채고 떠나지 만다라는 건 낚아챈다는 겁니다. 끌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에 담지 못하게 낚아채려고 그러죠. 끌어내려고 그러죠.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44절에 내가

0: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다짐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 평생 거하겠다. 이 결단이죠.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여기 자유롭게 걸어간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넓은 곳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곳에라는 말은 우리 어제 봤던 표현에도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넓힌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넓히냐 하면 내가 가는 길, 내가 주의 말씀을 구하였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넓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 끝까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어디를 가든지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게 하시고,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자, 주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손을 든다라는 건 헌신한다는 표현입니다. 예, 이 높인다,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헌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죠. 주님 헌신합니다. 이 다짐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결단은 절대 우리의 바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지킬 수 있고요.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을 허탄한 대로 돌이키지 않게 하셔야, 그래야 그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야, 말씀에 헌신하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헌신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능히 이 말씀을 지키고 새기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는 날마다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지키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으시죠. 세상은 인생의 행복을 물질과 육신의 안락에서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이 주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구하며 오늘도 자유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여호와를 묵상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행복을 우리 오늘도 당당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나의 묵상 적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즐거울 때는 기도하고 고난 중에는 주를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의 거친 광야에 계시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9월 3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바쁘고 게으른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며 임재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억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트라우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말은 본래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려서 몸에 생긴 상처를 뜻하는 헬라어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기억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되었지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 배신과 이별의 상처, 오래전 들었던 말 한마디가 여전히 가슴을 시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다섯 번 맞기도 하였고 로마의 태장도 세 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성 밖에 버려진 적도 있었지요. 그의 상처는 결코 가벼운 흉터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 깊은 상처 가운데 그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자취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손에 생긴 굳은 살은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이 될 것이고, 군인의 몸에 난 상흔은 나라를 지킨 충성심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사랑도 물론 흔적을 남기지요.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는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어느 성탄절날 아내 델라는 남편의 낡은 금시계에 어울리는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던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잘라서 팔 수밖에 없었지요. 남편 짐 역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 역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것을 깨닫고는 가문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 세트를 샀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잘라서 남편을 위한 시계줄 선물,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한 머리핀 선물, 서로의 선물은 주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흔적이 그들의 가슴을 채웠던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남은 상처를 두고 예수님 때문에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흔적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바울의 몸에 온통 상처 투성이의 몸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었다고 본 것이지요. 간혹 흔적 없는 신앙을 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는 싶지만 손해는 보기 싫어하고 축복은 받고 싶으나 헌신은 피하고 싶어하며 천국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본 흔적이 혹 있으신가요? 그것은 후회와 또한 상처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다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에도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손길과 발걸음에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표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아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요. 나의 앞길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아침마다 풍성한 영적인 나눔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지난 여름 무서운 폭염으로 폭우로 우리는 이 가을 흉년을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농작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과 과일이 강한 햇빛에 다시 익어 단물이 고이기를 바라면서 릴케의 가을날의 기도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주여,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가을 맞을 차비를 합니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맞이하고 보내며 그때마다 늘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요. 이번 가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미리 생각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열매 계절이죠. 우리의 심령도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신교회 호산나 찬양됩니다.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0: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강감찬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금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상석에 앉히고 모든 대신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중간에 강감찬 장군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장 높은 내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상에 올라있는 그릇이 전부 비어있던데 어찌 된 일인가? 내신은 깜짝 놀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발을 들던 신하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따가 내가 자리에 앉거든 음식이 식은 것 같은데 따뜻한 음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음식의 뚜껑은 열지 않겠네. 내신은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감동인 것은 강감찬 장군은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후 은혜를 입은 내시가 왕에게 당시 일화를 알려서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상동 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겸손과 믿음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자꾸 세상화되어가는 신앙의식, 그 의식이 바로 세워지고 잊혀져가고 잊어버리고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종말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 얻고 잡니다. 첫째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그렇죠. 요즘 사람들 아유 주님 없인 살아도 에어컨 없이 못 살겠어. 너무 더우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요. 요즘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또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늘 종말론적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다윗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십시다. 4절. 4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왕으로 화려한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부를 누릴 왕일지라도 인생의 끝이 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러고 살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자녀도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만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역사나 인생이 돌고 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회니 전생이니 운명이니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관 세계관은요, 직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 끝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이 납니다. 자,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막을 내립니다. 이 종말의식은요,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요,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삶을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왜 진주한 줄 아십니까? 우린 이 땅을 영원히 거할 땅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긴 잠깐 지나간 나그네길이고 우린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 종말의식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영적인 힘이 상실해버렸어요. 삶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저 땅에서 조금 잘 되는 것이 복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장소인 것처럼 생각하며 천국 가야 할 자녀들이 천국이 어딨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땅에 미련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래서 부자들, 잘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는데 성경 그게 복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죠.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이 더 좋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해서 언제든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멀리할 수 있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가 되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언제입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세워진 교회. 1세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그들은 굉장한 소수의 사람이지만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시켜요. 그리고 세계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명력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십니까? 저녁에 밤을 자기 전에 오늘 밤에 오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주님 세상 심판하러 오십니까? 이러고 눈 뜬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요, 초대교회 때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늘 뭐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세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은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종말이라는 희망에 빗대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기에, 나는 구원받기에, 나는 천국 갈 수 있기에 지금 핍박받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말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만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작스럽게 종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준비한 자들은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입니다. 종말이 저주가 아니라 희망이고 천국의 영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시간이 길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끝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내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최후 심판대의 관점에서 오늘의 일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최후 심판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시험거리만 보고 삽니까? 행여 여러분 생의 목적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고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서운 착각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목회자들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교회도 성도들도 현실의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여 회개와 구원, 영생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를 그리고 영생을 설교하게 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설교인 것처럼 사람들이 터부시하기도 하고 그저 조금 재밌는 이야기와 또 정치적 색깔, 짧은 설교, 이걸 좋아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한결같은 성경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 베드로전 4장 7절에 보세요. 베드로전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신 차려, 잘 보세요. 정신 차려가 무슨 뜻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한밤중에 보초를 선 사람이 거기서 졸거나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적군한테 죽음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빠져서 정말 귀한 일, 중요한 일을 뒤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져서, 학원에 빠져서, 돈 버는 거에 빠져서, 예배를 빠지고 알바하느라 주님 멀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으니 일요일은 좀 쉬어야죠. 어디 좀 놀러가야죠.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라고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예배하기에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온전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신앙 무너진 것에서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의 주인 아니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우리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요. 역대하 16장 9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도 그 눈을 부릅뜨시면서 찾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망했어도 아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노아는요 노아 때 인자임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오시는 건데 노아는 멸망하시 멸망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그대로 그걸 믿었어요. 자 그리고 방주를 졌습니다. 이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황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유익이 되든지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주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위로하신 적 없어요. 무더위에 일할 때 산 꼭대기에 정말 방주사 일할 때 시원한 사이다 정말 한 잔 미숫가루 한 그릇 소고기 한 그릇 사준 적 없습니다. 장어탕 한 그릇 사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못한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평지에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은 의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요 히브리서에 있다 보면 그 당시에 홍수 심판으로 다 죽는데 노아 가족만 살아요. 8명. 잘 들으세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직 보진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노아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만큼이나 분명히 심판과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노아는요 몸이 아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피곤해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날을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병이 들어도 암에 걸려도 이 신앙 가져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서 부도가 나도 이 신앙만큼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 쫓겨나서 억울해도 이 신앙만큼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내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앙만큼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 신앙생활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이 신앙 마지막 때 승리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들어간 날까지 사람 믿지 않았어요. 그때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종말에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태풍, 이상기온, 세계적인 어려움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법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 없어져서 기후학자들은요 지금 엘니뇨 라니냐 엄청난 두려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팔의 산사태 자라신 빙하가 녹아서 그랬다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기온 현상 아닙니까? 그 보면서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의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자,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마지막 때 상태가 비슷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아까 노아의 때도 비슷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이거 잘못이 아니에요. 집 사고 파는 장사 행위도 잘못이 아니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런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잘 들으세요. 여기 먹고라는 말은요 일상성에 도취되어서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에 먹고 마시는 길이 바빠서 천국을 준비하는데 준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 육적인 일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버린 상태에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이래 돈 번 일에 집중하고 세상 즐거움이 더 좋고 귀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만 듣고 교회 자꾸 모이면 귀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 해야죠. 장사하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너무 소중하고 이 땅의 것들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을 때 이 땅의 쾌락이 너무 재밌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가 지루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중요한 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과거의 추억처럼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면서 예배의 기쁨, 헌신의 기쁨, 기도의 기쁨을 잊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할 때는요 집회만 부흥해 하면요 옆교회 부흥에도 찾아가고 눈길에 걸어가고 여러분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내 교회 부흥에도 안 와요. 10리를 넘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서 저도 은혜 받 공동묘지를 넘어가서 은혜 받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받고 살기 바쁜데 뭘 그런 걸 하냐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자녀 키우고 성적인 쾌락, 눈으로 보는 쾌락, 정말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무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아라. 이게 성경의 여러분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어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쓴소리처럼 들리고 재미없는 것처럼 들리고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설교가 부담이 돼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깨어 정신 차리고 내가 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우린 내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덮어버릴지 모릅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악성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암 갑자기 암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오늘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다듬어 보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는데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땅의 것들이요 영혼을 흐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땅의 축복들이 영생을 잊게 만들면 안 됩니다. 땅의 보물로 하늘의 부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칭찬 듣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내 인생이 끝난 날, 야 난 너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망한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늘에 내 집을 준비 못하면 망한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자녀 잘 키워 사람들한테 박수 받나 할지라도 그 자녀 예수 믿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살아야 하는데요. 자 오늘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려보지만 정말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한 뼘도 안 되죠. 정말 길가 되게 하심에 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 같은지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를 추구하고 헛된 일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영생과 상관없다면,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재물, 근데 그거 내가 씁니까? 어느덧 쌓으면 결국은 몸 아파서 쓰지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누구인가 알면 행동은 따라옵니다. 그것만 알면 저절로 행동이 따라와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 편인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물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알면 우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죄진댕이를 알지 않을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납니다. 성령님께 내 운전대를 맡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염려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 나온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요 내가 뭘 염려합니까? 여러분 주님만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사실과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싫어하더라고요. 내 현재 상태를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설교는요, 내가 누구인지 사실과 직면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범죄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피해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진짜 몰라서 아담 어디 숨었냐? 숨박 아니에요. 네 현재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네 상태를 봐라. 네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따먹지 말란 선악과 왜 따먹었는지 네 상태를 봐라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치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9절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가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기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예배하며 사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이웃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 악한 일이 뭡니까? 예배도 하지 않고 나밖에 몰라 이기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많이 접했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주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아멘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 8월 마지막 달 저는 마지막 주 목회자로서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자,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는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과나무에서 배를 딸 수 없죠.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 믿음 다 알 수 없습니다.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화려하지만 그 삶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성가 가수, 찬양 가수들 여러분 성적 스캔들 일으킨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는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라고 사역만 한다고 목회자라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중요해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초대교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쟁이가 뭡니까? 전문가란 뜻이에요. 예수 전문가.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만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이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손해를 보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미움을 받아도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핍박이 오면 그냥 교회 휙 하고 떠나버립니다. 코로나 때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회사에서 주위에서 압박한다고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또 손해, 누가 요즘 손해보면서까지 교회 다니려고 합니까? 믿음을 버리면 버렸지 손해 안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싸웁니다. 여러분 미움받아도 사랑한다고요?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까? 미움은요 더 큰 미움과 증오로 공격하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보세요. 그 사람 내 마음에 안다고 얼마나 뒤에서 씹어댑니까? 비방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삶에서 주님을 나타낸 사람들은 핍박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핍박하는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핍박을 하는 그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바라본 자들이요.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야. 그겁니까?
저 사람 동산교회 목사더라.

장로더라, 권사더라, 이겁니까? 저 사람 성경을 참 많이 알아, 이겁니까? 저 사람 가끔 시간 내 선교도 가, 그걸 볼까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걸 볼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보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요, 어디 교회 교인처럼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 언약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교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그럼 만들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 사람, 이게 복음의 실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삶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성품과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맨날 싸움만 하고 미워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오래 참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을 사는 생명이 우리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저를 보십시오.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데 가정에서는 아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는데 막상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은 함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일할 때는 뒤로 물러나고 권리를 찾을 때는 앞장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감사한데 조금만 일이 뜻대로 풀지 않으면 집에 가서는 환승과 원망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 불편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질문,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 정죄하고 힘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나를 직면하고, 그러나 나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이 질문이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의 쓴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 다시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속이 좁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저밖에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주 없이 살 수 없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원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주님, 이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주님, 제 안에 지금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주님의 성품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손해를 볼 때 주님, 제 권리보다 주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다.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께 주권된 자리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린 변화된 우리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품은 뜻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우린 번영신학

0: 어떤 성공주의 신학, 그것이 성공이 축복인 것처럼 말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 여러분 실패하면 하나님 사랑 못 받은 겁니까? 병들면 하나님 떠난 겁니까? 아니,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 가난 속에서도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 핍박 속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게 바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는, 우리 엄마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내 자녀들은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잘 산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가? 내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내 가족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나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말보다 주님의 말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 성품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이름보다 주 예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다가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진짜 복된 성도,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입니다.
1: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9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옳다함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9월이 오는 소리란 시가 있어요. 정헌영. 멀어져가는 여치 매미 소리, 가늘한 햇살에 익어가는 벼 이삭, 수수밭에 앉은 고추 잠자리의 날갯짓, 파란 하늘 아래 흔들리는 코스모스, 이 모든 정겨운 모습에서 가을 빛을 본다. 9월이 오는 소리에서 그리움이 녹고 스미는 가을 빛에 사랑은 알밤처럼 익어가는데, 살찐 염소가 초원을 헤매며 사랑을 부르면 품속 그리움 꺼내 별빛 외로움을 훔친다. 지난 여름 된 더위 소낙비에 얼룩진 마음에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올라 천사 같은 그대를 그리면 내밀한 속 타는 마음 감추고 바라보는 내 마음은 실바람에 실려온 한입 이파리로 풀밭을 떠도는 신세 되어 가을빛 노을보다 더 붉은 여린 가슴만 쥐어 뜯는다. 나태주 시인은 9월이란 시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름이라도 9월의 흰 구름은 미루나무의 강 언덕에 노래의 궁전을 짓는 흰 구름이다. 강물이라도 9월의 강물은 햇볕에 눈물 반짝여 슬픔의 길을 만드는 강물이다. 바라보라. 9월의 흰 구름과 강물을 이미 그대는 사랑의 힘겨움과 삶의 그늘을 많이 알아버린 사람. 햇볕이 엷어졌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해서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는 일. 천천히 이 말을 들어 구름의 궁전을 맞이하세나. 고요히 눈을 들어 비늘의 강물을 떠나 보내세. 네, 여러분 뭐 들어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곱씹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9월에 대한 시 한 편이 더 있는데요. 오늘 오프닝에 올려놨고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꼭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달은 몇 월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9월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움이 지나가고 겨울의 추위도 멀리 있는 달. 바람은 적당히 차갑고 햇살은 적당히 따뜻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달, 9월이란 거예요. 오늘 9월 3일, 이 귀한 아침, 이 목요일에 내 곁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늘의 은혜를 맞이하고요. 우리 마음의 터전에 고요히 감사의 기도를 심어봅시다. 그날

정원영 시인의 9월이 오는 소리, 나태주 시인의 이 9월. 참 여름의 뜨거움 그리고 삶의 고단함을 지나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게 하고 깊은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한 힘이 있는 시 같아요. 그날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바꾸시듯 우리의 삶도 이렇게 좋게 바꾸어 가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무더운 시련, 이 시련들을 견뎌내었던 이 신앙의 모습들, 9월의 햇살 아래 더욱 깊고 겸손하게 이어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고난의 때 흘리는 이 눈물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창문을 닦아주시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눈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영광을 밝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겠죠. 복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거예요. 9월 3일 목요일 이 아침, 혹시나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들이 참 많이 오프닝을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6433님, 맞습니다. 피디님,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참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환갑이 지나고 나니 좀 불안한 게 많아졌어요. 마음이 좀 뭔가 급해지는 것 같고, 조그만 일에도 엄청 좀 섭섭해지는, 상처받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신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9월 3일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또 그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오프닝 말씀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수요일 또 네팔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보지 못하셨으면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어제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복된 시간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같이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우리 힘있게 찬송할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가족이 있는 그곳에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9월 3일 이 목요일 아침에 주님 함께 해달라라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 가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맞아, 뭘 이렇게 걱정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극동방송 가족들은 기도하는 방송 가족들, 이 9월 3일 그 기도의 향연이 또 펼쳐질 줄 믿고요. 지금 7095님도 오늘 링크를 5명 이상 저는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고, 2797님 좋은 아침이에요 피디님, 누군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위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천천히 저의 이 말을 들어 저 천국을 소망하고 싶습니다. 9507-2492-5341-6998-2153-3237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자, 이 시간은요, 매주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내용,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이 시간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0: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홍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한민복 시인의 시 부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긴 상이 있다. 한 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결혼과 가정을 다룬 책들을 펼치면 신앙서적이든 일반서적이든 약속이나 한 듯이 이 문장이 나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라.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향만 같으면 다 되는 것일까요?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그것은 각자 가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보폭이 다르면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추격이 됩니다. 앞선 사람은 답답해서 뒤를 돌아보고 뒤에 남은 사람은 서러워서 앞사람의 등을 바라봅니다. 등에 구멍이 뚫릴 지경입니다. 부부싸움의 절반은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계단을 오릅니다. 한 발 또 한 발. 아버지는 두 계단도 거뜬합니다. 그런데 한 계단씩 오릅니다. 딸의 다리가 짧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보폭을 줄여 상대의 보폭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시인의 표현같이 결혼생활은 상을 함께 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긴 상입니다. 잔칫날 상을 들어본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앞선 사람은 뒷사람의 발을 볼 수 없고 뒷사람은 앞사람의 등만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상은 엎어지지 않습니다. 국물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같은 보폭입니다. 금기 역시 하나입니다. 혼자 먼저 탕 하고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이 먼저 놓는 순간 잡채가 공중제비를 돌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는가가 첫 번째입니다. 보폭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동행이란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보폭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춰주신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걸음까지 입고 오셔서 한 발 한 발 우리의 다리 길이로 걸어주셨습니다.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와, 한민복 시인의 시 부부를 하나님께 드렸죠. 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된다. 서로의 높이를 조절해야 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도 다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된다. 먼저 탕 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보폭을 맞춰야 한다. 아, 참 보폭을 맞춰가는 우리 부부 또한 오늘 우리 이웃들과의 그 관계 또 공동체에서의 또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 참 이 시간에 사랑하면 보폭을 맞춘다. 오늘 이 영상이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께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링크 주소를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나만 영상 보시고 딱 끝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인문학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 영상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 꼭 한번 보여주시고 네, 우리 자녀는 부부가 아닌데요.

네. 하여튼 여러분, 이 마음들, 이 보폭을 맞춰가는 이 마음들을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할까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영상 링크 나 다시 보고 또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0: 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0분을 선정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을 선물로 추첨을 통해 드리는데요. 아, 귀한 사연이 있어요. 7237님께 선물합니다. 인문학. 피디님, 출근길에 듣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 자녀와의 관계에서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기도와 사랑 그리고 이 찬양과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극동방송을 통해 회복의 마음을 주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선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 3-4주 걸리거든요. 포장을 해가지고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선물 받으실 분 또 발표할게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0898님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하셨어요. 인문학 7549님이신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부부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싸웠는데 하셨던 분이 지금 많아가지고 한 사연 한 사연이 다 귀합니다. 예, 귀해요, 귀해요. 자, 문자번호 8836님께도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부부 보호폭을 맞춥시다 하시는 우리 6015님께도 선물을 잘하고요. 9332님 아침 출근길 힐링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을 전합니다. 6998님 며칠 전에 크게 부부싸움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링크 보내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 또 화해의 마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6998님께도 책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7409님 그리고 5376님 또 공유하고 싶다 하셨는데 5723님 이렇게 하면은 안 가시는 거 아시죠? 인문학이라고 해야 문자가 갑니다. 제가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5330님께도 응원의 선물 행복하게 보내드릴게요. 10분 추첨했습니다. 7시 45분이고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 아픔을 간직한 사람을 위해 보호폭을 맞추어 진실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둘 것도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힘을 주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코치해 주시니까요. 주님이 감동을 주시니까요. 이 9월에 여러분만의 기도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영상처럼 그 누군가와 보폭을 맞춰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프닝 말씀 인문학 샵 1069번으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

0: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학창시절 국어교과서에서 만났던 수필, 방망이 깎던 노인 기억하시나요? 기차 시간에 쫓긴 손님이 빨리 좀 깎아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해도 노인은 묵묵부답, 칼끝만 다듬으며 깎고 또 깎습니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달라고 화를 내자 다른 데 가서 사오, 난 다 깎기 전엔 안 파오 라며 고집을 부리죠. 결국 기차를 놓치고 투덜대며 집에 돌아왔지만 그 방망이로 다듬이질을 해본 아내는 감탄합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균형감에 아무리 두드려도 부러지지 않는 야무진 명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나요? 빨리 저를 써주시고 결과물을 보여주세요 하며 재촉하곤 하죠. 하지만 온 우주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은 거친 나무토막 같은 우리를 졸속으로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찌꺼기를 털어내며 세상 어떤 거센 풍파에도 부러지지 않을 믿음의 명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더디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의 정밀한 손길 아래 가장 단단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한 장인의 손길을 신뢰하며 활기차게 문을 엽니다.

사방에 적들 에워싸여 두려움이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Stand firm in faith, 만나 워십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시간을 보지만 진짜 장인은 완성도를 봅니다. 서둘러 만든 물건은 금세 망가지고 부러지기 마련이지만 장인의 오랜 정성과 땀으로 깎아낸 작품은 수십 년의 세월을 끄떡없이 버텨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모난 성격이 깎여나가는 순간이 쓰라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충 쓰다 버릴 소모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결코 부러지지 않을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걸작으로 빚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더 깊고 섬세하신 주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조준모, 강명식, 김도현님이 함께 찬양한 주는 내 안에,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김명식님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914님, 출근길 신호 대기 중에 듣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인 프로젝트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냐며 화냈던 손님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정밀한 손길 아래 가장 야무진 결과물 기대하면서 오늘은 한숨 대신 감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고백에 제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정체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물어가고 있는 중임을 믿게 되고요.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멋진 완성작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어떤 계속되는 아픔 안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주님?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연단의 순간, 우리는 혹시 주님의 시선에서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곤 합니다. 이 터널이 끝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손에 쥐고 깎고 또 깎으신다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명

잊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의 명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실 분들 계시다면요.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깎던 노인은 손님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해도 결코 칼끝을 거두지 않았어요. 대충 깎아 세상에 내보내면 결국 얼마 못 가 쉽게 부러지고 말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유난히 마음이 조급하신가요?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가장 야무지고 단단하게 다듬어가는 중이십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요.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플로랑스 스코벨 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려 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맞다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보면 생각의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또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예, 그렇다면 늘 선한 생각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우물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때마다 이삭은 양보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삭이 쉽게 우물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비멜렉 사람들의 질투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본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들을 향한 이삭의 그 서운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또 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뜻이죠. 이삭이 온유함 때문에 자신들이 파는 우물을 또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양보를 하고 떠나긴 했어도 아무런 마음의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행한 불의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파내면 와서 빼앗고 또 파내면 와서 빼앗고 싸우기보다는 양보를 한 거예요. 싸우는 것이 피해가 더 크니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실패와 좌절들 다른 사람의 원망의 마음들까지도 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의 답을 바로 거기에서 찾아내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이 우물은 우리가 판 거니 우리 거다라고 주장해서 아비멜렉의 종들과 대립해서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들끼리 싸우다가 사람이 다칩니다. 설령 이삭의 종들의 힘이 우세해요.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우물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겠습니까? 그 땅이 그랄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랄 지역에 있는 다른 목자들과 합세해서 다시 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만 더 커지고 피해만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양보를 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본 사람만이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채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돌하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작은 손해로 큰 손해를 막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조금 손해보고 더 큰 손해를 막아야죠.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뭡니까? 큰 승리를 위해서 또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것을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작은 것을 손해봄으로써 큰 손해를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것도 손해도 안 보고 하나도 손해 없이 다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명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삭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될 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은요 또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대립하고 싸우기보다는 피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대립하고 싸우면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손자병법에다 나오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가장 위대한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 그래요?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여러분 100번을 이겨도 한 번 크게 지면 망하는 게 전쟁입니다. 초원지 상후가 그 보이잖아요. 백전용 상후가 한 번에 크게 지면서 끝나버리잖아요.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싸우면 안 돼. 전쟁에서는 이기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질 뿐이에요. 모두가 다 피해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피해 가십시오.

힘을 사용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히 말이나 그 논리로 또 내 고집불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집불에서 여러분 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기분이 좋아. 내 마음대로 됐으니까. 하지만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원칙이 사람보다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을 잃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정말 옳은 말, 합리적인 말, 성경적인 말, 틀림없는 말을 했어요. 1.1억도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설득될 것 같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 무시했다고. 네가 하면 다냐? 뭐. 네가 하면 얼마나 하냐?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틀림없는 말, 정확한 말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설득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 옳은 말 한다 한들 이것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른 말하면 딱 그냥 길을 딱 쫑긋쫑긋하고 사람들 여러분 말 듣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아, 여러분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말보다, 어떤 설득적인 말보다 시간이 이해시키게 만들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어로 let it go 하는데 내버려 두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야 돼요. 어설프게 만지면 더 성질이 납니다. 가만히 놔둘 수도 있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나와 상대방을 나도 감동해 주시고 저분도 감동해 주시면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무엇인가를 좀 설득받고 싶고 또 이해 좀 받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내가 말로 설득시키는 관계는 어떤 사람만 그게 가능하느냐?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그 사람과 내가 오래도록 신뢰의 관계 형성됐을 때만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논리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소통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신뢰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통이에요. 정보의 교류를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아요. 말로 설득해서 자꾸 내 편 만들려고 하잖아요. 또 내 편이 아닌 사람 적대감을 갖다 보면요. 내 영혼이 먼저 무너지고 망가져요. 내가 잠 못 자고. 여러분 남들은요 잠 잘 자요. 다리 뻗고. 나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놈의 남편. 속 상했네. 내가 딱 남편한테 화해하고 딱 가려고 문 열어봤는데 코를 골고 자고 있어. 들은들. 저 인간이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야, 저 사람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잖아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오해를 받거나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꼭 참죠. 그걸 참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모른 채 하자. 이기면 진다. 절대 이기려고 하지 마라. 막 그래요. 뭐 그런다고 해도 또 가끔씩 그냥 막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 몇 번씩 다짐합니다. 오늘은 져야 돼. 오늘은 져야 돼. 절대 이기면 안 된다.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도움은 많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상처 덜 받아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나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나 어쩌라고요? 절대 이기면 안 된다. 져야만 산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당장 여러분의 문제가 이번 주에 다 해결될 겁니다. 말하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말과 논리가 아니구나. 그건 아는 거. 제가 말과 논리로 설득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뭐 젊을 때지만 그냥 논리로 그냥 막 사회과학적 이야기 해가면서 막 네 책 읽었냐 나 철학 쫙 이야기했는데 설득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갈등만 깊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돼요. 그게 신앙의 신비란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됐는데 다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뭐냐?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비말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양보한 이삭을 이 전보다 더 잘 되게 했어요. 아비멜렉은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삭을 시기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보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아비멜렉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삭과 척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과 척을 지는 것은 뭘 척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삭 뒤에 있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이래서 승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야로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그들을 해야 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은 이것도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삭의 생애를 짧게 묵상했지만 이삭을 보면 알잖아요. 이삭이 보복을 하겠어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지금 양보한 겁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가장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한 거예요. 하지만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던 사람들은 이삭이 자기들을 보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삭을 이해한 거예요. 자격지심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내 삶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내가 컴플렉스가 많고 열등감이 많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꼭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이런 그 개념들을 이해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영어로는 어그레시브 하는데 공격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막 눈빛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뭔가 지금 불평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내게 지금 뭔가 지금 나에게 좀 싸늘하다.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싸늘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날카로운 눈빛 보내지 않았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세상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돼요. 평상시에. 꼭 특별한 날만 잘하지 말고. 평상시에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사람을 보면요. 그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단점부터 지적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저게 어떻고, 이건 어떻게 어떻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김아무개 집사님이 참 좋아요. 그러면 100%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모르면 좀 어때요? 모르는 대로 놔두면 되지 않아요? 기어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그래야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경우 오히려 제가 많이 경험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칭찬도 함부로 못하겠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평상시 잘해주고 평상시 긍정적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상사 되겠습니까? 평상시 직원들 잘해주시기 바라요. 평상시. 또 직원들은 좀 평상시 상사에게 좀 잘하십시오. 꼭 진급할 때 돼가지고 뭐 갖다 주고 그러지 말고 평상시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 잘하는 것은 아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고 친절을 나누는 것이지. 이걸 잘하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을 합니다. 온몸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비멜렉은 또한 이삭에게 왜곡된 자기 변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들이 이삭을 건드리지 않고 선한 일만 해서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 때 파놓은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막아버렸어요.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흙과 쓰레기 더미로 막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건 니도 못 먹게 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니들 좀 나가라. 우리 니들하고 같이 살기니까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이삭이 찾아와서 야 우리가 니한테 선한 일 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에게 베풀어야 돼. 내가 너에게 선한 행동했으니까 네 힘 있다고 우리 해코자 만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말씀을 묵상하시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 사람은 다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들 잘못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어. 근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무도 잘한 사람이 없는,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게 인간의 좀 이기적인 그 본성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 상담을 좀 합니다. 자, 제게 상담 왔다 그러면 부부 간에 기분이 좋은데 상담을 왔을까요? 기분이, 뭐가 문제 있으니까 상담을 올까요? 문제 있으니까 상담을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들 중 한 사람도 자기 잘못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 남편이 잘못이야. 또 남편들은 다 자기 부인이 문제예요.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들이 문제고요. 우리 자식들은 또 다 부모들이 문제예요. 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어.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잘한 것만 보고 자기가 못한 것을 보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제일 찾아왔어요. 이제 뭐 자기 남편 문제를 찾아왔어요. 남편들 더 긴장하지 마시고요. 찾아왔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저는 결혼해가지고 저 인간 만난 뒤로 한 번도 환하게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의외로 많아요. 지금 말하기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 다 내 이야기다 그러죠. 한 번도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카톡 사진 보니까 막 남편 오, 막 셀카 막 찍으시고 막 웃으시고 뭐 심지어는 또 남편 거 허깅도 하고 막 뭐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많이 웃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다고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뭐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어요. 여러 번 웃었어요. 몇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힌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했죠. 한 사람만 여러 분이 있어요. 예. 한 번도 웃지 못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여기에 와 있지 못해요. 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 이 자리에 왔다. 저를 만나러 왔다. 그럼 뭐예요? 몇 번은 웃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잘한 것만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문제부터 볼 줄 알아요.

자기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는 못 보고 자기가 잘한 것만 보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교만을 죄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요, 그런 마음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화친 평화조약을 맺으러 이제 왔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우리 화친하게 됐다는 의미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삭은 이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과거에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묻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가, 언제까지나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낸 후에 이제 종들이 우물을 바로 팠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물을 얻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삭은 이 우물을 세바라고 지었습니다.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읍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맹세한 부엘세바, 아브라함의 부엘세바, 이삭의 부엘세바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역사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았을 때 너희들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부엘세바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맹세했던 부엘세바, 이삭과 맹세했던 부엘세바가 있었던 바로 저곳, 우리 조상의 땅, 저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라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인간이 과연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수백 년 후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내리시면 이렇게 복을 내리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재난 속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미래의 축복은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축복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미래의 축복은 과거에 달려 있지 않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뭘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이것들 다 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의 성장의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한 발만 떼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한 발만 떼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 역사 기다리고 있는데 과거에 발을 못 빼, 과거에 붙잡혀 있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발목을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발을 떼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뒤바뀌어 갈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닌 줄 알고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과감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져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책임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

0: 바랍니다. 그게 분명한 길이에요. 여기에 축복이 된 길이 있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삭이 과거의 서운한 마음을 묻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분들 있으십니까? 이제 묻으시고 새롭게 평화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친구와 관계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삶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말씀은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양보하고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급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3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진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찬란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순천 영광교회 유한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저는 지난 시간 처음으로 찬란한 복음 시작했잖아요.
1: 네.
0: 네. 목사님과 함께 올랐던 상실의 능선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정확하게 알게 돼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몰랐기 때문에 살면서 순간순간 파도처럼 몰려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 그리움 이런 게 아, 내면 세계에 질서가 없고 멘탈이 강하지 못하고 자라날 때 환경이 불우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좀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왔던 적이 참 많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원인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교제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원래의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는지를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야,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는지를 아이고 발견하게 된다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목사님,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느냐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뭐 존재 가치가 증명되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재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학벌, 연봉, 외모, 아파트 평수, SNS, 팔로우 수 그런 걸로 가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 여러분이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네, 여러분 깜짝 놀라실 준비 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과 함께 오를 능선, 바로 우리가 눈부셨던 처음의 모습, 잃어버렸던 그 모습입니다. 출발하시죠.